매일 합심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거하여 살기 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되새기는 유월절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놓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셀 모임지와 셀 모임 코멘트를 올립니다. 셀 모임이 주님 안에서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고백이 참 소중합니다. 이미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셀 가족 모두의 삶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초에 계획이 변경되어 오히려 더 좋은 계획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작은 교회당에서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님 부르며 주님을 구합니다. 떠오르는 잡다한 생각을 밀어내고 주님, 주님 부릅니다. 주님만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을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비우고 오직 주님만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기도 중에 밀어내야 할 생각들로 분투하지만 언젠가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아내와 함께 동산에서 기도하고 함께 식사와 차를 마시며 좋은 공기 속에 기지개 켜며 여유롭게 쉼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주님의 동산에서 깊은 들숨만으로도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나 그 길이 곧 놀라운 쉼을 얻는 길, 영혼의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된 쉼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순간이 쉼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는 것도 영혼의 쉼이요 안식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 안 좋은 공기와 햇살, 평안을 들이키는 깊은 들숨, 싱그러운 자연의 눈맛과 입맛 모두가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과 아내와 함께하는 오붓한 시간 감사합니다. 언제나 플로잉을 기쁜 마음으로 계획하는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바삐 움직이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날마다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손재석 남궁 송욱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 동행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권사님이 쓰신 예수 동행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받으며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탐욕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며 환경이나 문제를 보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을 향한 갈망의 불꽃이 사그러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주님을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뜻이 모든 기도 제목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친정엄마의 진료 가운데 주님을 부릅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치유의 손을 내밀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셀 모임 가운데 주님을 부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께 묻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나눕니다. 지난주에 일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지요? 단톡보다는 동료와 개인톡으로 소통할 마음을 주십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마음까지 약해진 엄마가 울산에서 진료를 받고 싶어 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연세에 비해 심하지 않고 치료의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먼저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의 평안도 찾으신 듯 합니다. 한나절을 새 모녀가 함께하니 기분도 좋아지신 듯 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의 선택이 오직 주님이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갈급함을 일으키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내겐 없지만 주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업무 중에서도 나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는 동료에게 감사합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셀 지체들과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잔잔한 기쁨과 평안의 시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플로잉으로 섬겨주시는 손길에 감사합니다.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잠깐 설명을 듣고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평일 휴무로 쉬게 하시고 집안일도 챙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품어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나의 선택은 오직 주님이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권사님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어머님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머님께서 주님의 손 안에 있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피아 워십의 찬양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인 짧은 글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예수 동행일기

어플을 사용하시면 다른 분의 예수동의 일기도 함께 보실 수 있고, 나의 예수동의 일기도 어플에 기록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나눔 방을 만들어 함께 예수동의 일기를 나누며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동의 일기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 예수동행 방송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행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복음성가 사랑한다 말하시네 기프티드의 찬양으로 들려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로운 예수동의 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혹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위드힘의 찬양 예배로 함께하셨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니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주 이 시간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합니다. 라디오 성경 공부, 오늘도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 우리 함께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의 본문 그리고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1: 예, 오늘은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0: 전도서 말씀하면 헛되고 헛되다라는
1: 네, 결론이죠. 사실은 네. 인생의 결론입니다.
0: 아, 저 요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다 헛되다, 다 부질없다, 뭐 약간
1: 오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0: 아, 네, 약간 아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 아멘. 아멘. 예, 전도서는 대표적인 지혜서죠. 네. 성경에서 지혜서들이 뭐 잠언서라든지 또 지혜 시가들도 있습니다. 지혜서가 다루는 주제는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0: 패턴이요?
1: 네, 인생의 패턴.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운용하시는가. 사실 그 패턴 찾아내는 게 고민이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패턴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전체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임의적으로 모든 일들이 네네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을 찾을 생각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데 네. 일단은 지혜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에게 역사하시나 그 하나님의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패턴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1: 요즘에 뭐 주식 시장 때문에
0: 한국에서 아니던데.
1: 네, 활기를 띠고 뭐 미국에서도 최근에 뭐 어떤 주식이 새롭게 상장되면서 아, 네, 난리가 그렇죠. 지금 나고 있는데 뭐
0: 그 우주 관련 그거요. 네.
1: 네. 이 주식 뭐 선물 투자자들도 사실 패턴 찾으려고
0: 그렇죠.
1: 혈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에 대한 기법,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100% 다 맞는 패턴은 없습니다. 주식에.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인생들에도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 최고의 지혜자가 인생들을 쳐다보면서 그 패턴들을 연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 패턴들 연구한 내용 결과들을 보면 암울합니다.
0: 아, 좀 우리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얘기할 수 없나요? 네.
1: 여러 군데를 조금 제가 뽑아왔는데 네. 전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수고하고 그리고 재주도 뛰어나고
0: 열심히 살았는데
1: 네. 그래서 뛰어난 성과도 이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0: 아이고
1: 그 재주가 뛰어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게
0: 무슨 의미가 있어요 대체
1: 분명히 자신은 성실하게 했는데

0: 네, 사람들은 그거를 성실의 결과로 보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모함까지도 하거든요.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1절, 12절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 돈이 있어도 잠도 못 자고.
0: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실제로 그돈 많은 거 보는 것 외에 무슨 소득이 있겠냐.
1: 무슨
0: 사실 돈이
1: 그거
0: 많다고
1: 외에.
0: 우리가 막 100개를 먹는 거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먹는 건 똑같죠. 사실은
0: 사실은 다
1: 세끼
0: 쓸 수도
1: 먹는 거죠.
0: 없는 엄청난 돈을
1: 네.
0: 모아놓고 또 돈을 모아놓으면 돈이 모일수록 살림, 패턴들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것들이 계속 생기고 챙겨줘야 될 사람들도 회사를 꾸리다 보면 많아지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죠.
1: 걱정해야
0: 오히려
1: 될게 많아지니까.
0: 네, 근로자들은 잠을 달게 자는데
1: 그렇죠.
0: 이 오너들, 사업가들은 돈이 많을 때는 많은데 없을 때는 또 한정없이 없어지는 게이 사업이라 잠을 자지 못한다. 이에서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 사람은 영혼이 바라는, 마음이 바라는 모든 소원, 부족함 없이 재물, 부요 다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얻게 하셨지 그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게 하셨대요.
1: 아, 엉망이네요, 정말. 긍정적인 얘기 언제 나와요?
0: 그래서 자신이 벌어둔 돈을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누리고 본인은 계속 일만 하는 거죠. 이런
1: 더
0: 케이스들 많지 않나요?
1: 있죠.
0: 그렇죠.
1: 네.
0: 흔히들 요즘 의대가 인기가
1: 아,
0: 좋은데
1: 맞아.
0: 의사분들 가운데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1: 아니, 그 어떤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누가 이제 그 의사 사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0: 네.
1: 그래서, 아니, 딸을 의사를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 딸을 그 험한 거를 어떻게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의사 가족들은 좋은데
1: 네.
0: 의사 성실해야
1: 아,
0: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1: 저희가
0: 말씀한
1: 의사 가족들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0: 네네.
1: 여러분. 네.
0: 부요를 다 얻었지만 실제로 본인은 누릴 시간이 없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1: 그렇죠.
0: 세상 살다 보면 존재하는 거죠. 또 7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1: 더 엉망이네요, 정말, 진짜.
0: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의인은 멸망당하고 악인은
1: 악인은
0: 장수하고
1: 장수하고.
0: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며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여기 보면 조금 상반되는 게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징계를, 징벌을 그때그때 하시지 않고 미루어지는 데 대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 충돌하네요.
0: 충돌하죠.
1: 네.
0: 그러니까 악인이면 무조건 잘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인데 어떻게 징벌이 미루어지고 왜 하나님이 저 장수하게 만들지? 이런 악인도 있지만 악인인데 하나님께서 즉시 손보시고
1: 즉결
0: 징벌하시고
1: 처분.
0: 네.
1: 네.
0: 그런 저 악인은 진짜 당해도 싸. 속이 후련하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잘 산다라고 하는 패턴도 아니고
1: 그것도 아니고.
0: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징벌한다. 이
1: 그것도 아니고.
0: 패턴도 아니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데 패턴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패턴을 찾기가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0: 그렇죠.
1: 네.
0: 9장 11절 보면 한 가지만 이것만 더 볼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이 경주에서 1등 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1: 그렇죠.
0: 뭐 그날의 컨디션도 있겠지만 항상 뭐 징크스 같은 게 있죠. 뭐 국내 대회나 아시아 대회, 세계권 선수대회 다 잘하는데 올림픽에만 나가면
1: 안 되는
0: 항상
1: 있죠.
0: 안 되는
1: 네.
0: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무조건 1등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구나. 진짜 전쟁 용사인데 전쟁 용사들이라고 해서 승리하는 것도
1: 아니죠.
0: 아니구나.
1: 패전할 수 있죠.
0: 그렇죠.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진짜 똑똑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이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패턴들을 보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패턴이 딱딱 들어맞는다면 답을 딱 정해놓고 그 인생을 열심히 살면 되겠는데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축복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심판하시는구나. 이 패턴이 인생에 있어서
1: 안 맞는 거죠.
0: 네. 네, 선명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인생들에게 나오겠는데
1: 네.
0: 이거는 그렇게 살아본들 사실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이 없다는 거죠.
1: 네, 랜덤처럼 보이고.
0: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얻은 결론은 답 없다 이겁니다.
1: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패턴은 답이 없다.
0: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인생을 운용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1: 없다.
0: 낼 수가 없구나.
1: 우린 낼 수 없다.
0: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3장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모든 결론은 아 하나님이 인생의 답이 없게 만드셨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살면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패턴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나 이 사람들이 주는 인생 조언서 이런 것들 많거든요.
1: 네. 뭐 그리고 불티나게 팔리죠.
0: 그렇죠. 뭐 인간관계론에 대한 글도 뭐 카네기 많고 이런 글들을 읽는 이유가 저거 읽어서 나도
1: 패턴을 찾으려고
0: 인간관계를 좀 잘하고
1: 네 그러고 싶고
0: 나도 좀 성공하고 싶고 네. 옛날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뭐 이런 거
1: 이런 것도 있었고
0: 아 부자 아빠는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읽고 부자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다들 읽어보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1: 그렇죠.
0: 그럼 되는 사람 하나도 없냐? 또 그거 읽고 되는 사람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없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되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성공하면. 그럼 아 저게 인생의 성공
1: 패턴이다.
0: 그렇죠. 딱 잡고 갈 수 있는데 똑같이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틀리게 했겠지. 아니요. 똑같이 해도 그래요. 인생이라는 게.
1: 맞아요.
0: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아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운용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그 결론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럼 왜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찬양 듣고 같이 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 네, 라디오 성경 공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뒷부분 이야기 나눌게요.

0: 삶 주님께 맡기리라는 가사 때문에 이 곡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성경 공부 전도서 말씀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후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떠한 패턴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시종을 알수 없고, 그게 이제 솔로몬의 결론이다. 이후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1: 네.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축복해줘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잖아요.
0: 그러네요. 나는 이거를 원하니 이대로 살면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 되면 우리가 경외하게 되죠. 아, 잘못하면 맞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1: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과 재앙을 당한다면,
0: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1: 네,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사실은
0: 어렵죠.
1: 어렵죠. 근데 솔로몬의 결론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죠,
0: 좀 어렵네요.
1: 사실은.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답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원목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완전히 그 시한부 인생이 딱 의사가 어제 이제 판정을 내렸대요. 며칠 못 산다고. 그래서 희망이 이제 없어지신 거죠. 이분은 평생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담쌓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어제 이제 신방을 갔더니, 아, 이분이 나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음이 인생에 유익한 것 같다, 좀 이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0: 그렇죠.
1: 두려움 통해서 처음으로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갑자기 모든 시한부 종말론, 며칠밖에 못 산다고 했었는데 그 암이 다 사라지고
0: 막다 낫고.
1: 건강한 몸을 얻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 진짜 우연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릴 겁니다. 우연히 뭐가 맞아떨어졌겠지, 이런 사람들도
0: 뭐 그런
1: 있고.
0: 생각도 들고, 아, 이건 기적이야. 막
1: 네.
0: 하나님 주신 기적이야
1: 이건
0: 할
1: 난
0: 수도
1: 예수님
0: 있고.
1: 만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0: 뭐 그럴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그 똑같은 병원 안에서 10번 반복됐다, 3일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
0: 예수님
1: 영접하고
0: 믿고
1: 나서
0: 다
1: 다
0: 살아났다.
1: 나았다라고 한다면, 그
0: 그럼 우린
1: 병원에,
0: 전도를 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1: 그렇죠,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 다른 암병동에 뭐 시한부 선고를 안 받았더라도
0: 그렇죠.
1: 지금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예수를 안 믿을까요? 다안
0: 다
1: 믿게 될
0: 믿죠. 다
1: 겁니다.
0: 믿죠.
1: 그렇습니다. 10번만 일어나도. 그렇죠. 그리고 그 병원만 믿게 되는 게 아니고 소문이 나서 이제 다른 병원들.
0: 저는 그거 영상 돌면 그냥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믿을 것
1: 그렇죠.
0: 같거든요.
1: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들이 예수를 찾는 것인가?
0: 그건 아니죠.
1: 그렇죠. 결국에는 그들은, 인간들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었을 때 저는 그런 분들, 성도님들 쳐다보면, 아, 저렇게 신실하게 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붙드는데, 하나님이 저분의 건강 문제 혹은 물질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0: 그렇죠. 우리가 막 옆에서
1: 뭐
0: 보면
1: 중보기도도
0: 안타까운
1: 맨날
0: 사람도 있죠.
1: 하잖아요.
0: 있죠.
1: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응답해 주시지
0: 않는,
1: 않는단 말이죠.
0: 경우가 많죠.
1: 그럼 100% 다 응답 안 해주냐? 또 어떤 분은 응답해 주시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왜 이분은 응답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100%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모든 육신적인 문제나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즉각 즉각 다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죄성으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0: 그 기도를 결국에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그렇게 하면 살아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 있어요.
1: 그렇죠.
0: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1: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0: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논리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런 패턴에 따라서 이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0: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대로 그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1: 어디에요?
0: 그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입니다. 사실은 패턴에 말이 안 되잖아요.
1: 말이 안 되죠.
0: 하나님이 인신 공양을 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1: 네.
0: 약속을 주신 아들인데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룬다고 다 약속해 놓고
1: 그 아들을 보내라 하시니.
0: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뭐를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명령 내리면 안 되지.
1: 네.
0: 사실은 옛날에 아브라함 같았으면 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5년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이삭의 이때 나이가 뭐 10대라고 하니까 뭐 35년, 40년이라고 치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패턴의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난 무조건 한다 라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는 약속이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번제로 불사른다 할지라도
1: 하나님
0: 죄
1: 살리시고.
0: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믿었다.
1: 아.
0: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1: 하나님
0: 사실은.
1: 살리실 거니까.
0: 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나는 순종해 사는 거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1: 네.
0: 순종해 산다면 그게 마땅한 하나님 백성의 도리이고
1: 네.
0: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1: 네.
0: 라고 믿고 자기 아들을 바친 거죠. 이게 사실 부활 신앙이랑 연관이 되는데
1: 네.
0: 죽인다 할지라도 도로 살아나니까 우리만 부활 신앙 가진 게 아니고 아브라함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처음에 성경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상황,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사실 들수 있거든요.
1: 그렇죠. 너무
0: 그럼에도
1: 힘들 것
0: 불구하고.
1: 같아요. 네.
0: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 12장에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하십니다.
1: 어떤 말씀인지 기대가 됩니다.
0: 13절에 딱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들었다. 솔로몬이 쭉 연구한 것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 아멘.
0: 반드시 계산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 이 땅에서 억울하게 보였던 그 모든 삶들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고 그 은밀한 것들에 대해서 선악간에 계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상황들, 환경들, 어려움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모든 상황들을 다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0: 그래서 사실은 순교자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계산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아삽의 시대에도 그런 게 나오죠. 악인들은 날마다 잘 되고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쌓고, 하지만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미끄러짐이요 심판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날마다 일어나면서 재앙을 당하고 재난을 당했던 자들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분명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날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날이 사실은 두려운 날이 아니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네가 맞다라고 입증해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1: 아멘.
0: 안 그렇게 하면, 패턴을 딱 보여주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패턴 보여주면 인간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수단으로 이용하지 경외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패턴이 신이 되겠죠.
0: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진짜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반드시 그거 계산할 날이 오니까,
1: 아멘,
0: 나는 너를 믿는다, 너도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1: 아멘.
0: 그게 지혜서의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 아멘. 헛되고 헛되니로 유명한 전도서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각으로 우리가 진짜 전도서의 말씀의 내용을 좀 바라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특별히 좀 많은 분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잠시 시간 드릴 테니 전체 내용 정리해 주시죠.
0: 네,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인생 속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헛된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해 주실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아멘.
0: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라디오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생명교회 구승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방송 사역효호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그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 되시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의 유업 중에 하나인 성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 중 하나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 4장 4절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같은 내용을 말하되 지금 제가 언급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번 시리즈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자분들도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남자도 신부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말했고요.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래서 이것이 성적인 면을 전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는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시되 그것이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 중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십니다. 큰 두 번째,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심각한 게 이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신다. 동의해요. 근데 그 다음은요, 그냥 그것만 믿어요.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자리가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를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다, 이것만 믿어. 그것만 고백해.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심각해요. 오늘 교회,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은 어떤가요? 제가 보면 적지 않은 사람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즉 아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후에도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저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작은 첫 번째, 후속적인 역사도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유업입니다. 제가 큰 제목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삶을 살펴보면서 기도 응답의 유업, 열방의 유업도 같이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뭐 어떻게 해요?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내용을 말하면서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결국 성령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패출한 주석만 하더라도 그걸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누가가 인간이 주는 좋은 것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인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인 성령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선물, 곧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R.C. 블라이트라는 학자가 An Exegetical Summary of Luke 1장에서 11장, 그러니까 1 to 11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고귀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은 모든 필요한 은사를 포함한다. 아멘. 근데 여기서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속적인 성령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말하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을 가리키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걸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 성령을 보내신 거잖아요. 오순절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냐는 거죠. 이 말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이건 성취되었으니까.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정도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럼 그걸 의미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 구절을 받아들이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입니다. 이 구절은

후속적인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무슨, 왜 그러느냐. 심지어 존 칼빈도 그렇게 이해했더라고요. 존 칼빈도.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들, 은사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순절 이전에 공생애 때 하신 말씀은 맞지만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를 위해 쓰여졌거든요.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신약의 교회의 신앙의 지침서로서 쓰여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절이 오순절을 의미한 거였으면 이 구절이 여기 들어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응답을 응답하실 것을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하늘을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성취된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오순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 것이 명확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전체의 맥락과 강조점을 봐도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1권, 2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근데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조금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도 명확하게 그렇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성령을 구하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강조하실 것을 이제 응답하실 것을 강조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라고 하실 것을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게 오순절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렇게 정리한 학자 중에 하나도 그분이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라는 주석 시리즈에서 그 누가복음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잘 말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커멘터리 주석 시리즈는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이 쓴 책이거든요. 주석 시리즈거든요. 제가 뭘 의미해서 이렇게 말했냐면 미 남침례교단 학자들은 오순절 은사주의처럼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들이 쓴 주석인데 그 누가복음에서 닥터 R.H. 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명백하게 누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무엇보다 성령이었다. 성령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실현을 가져온다. 여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임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이에요. 이미 임했지만 온전히 임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임해요. 근데 아까 그 학자가 말한 것처럼 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임하기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오이코스에, 여러분의 남녀 전도에 하나님의 통치가 더 강력하게 실현되어지기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성령 구해야 돼요. 왜?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거든요. 실현시키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강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는 강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용어 대신 생명 혹은 영생이라는 용어가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살펴볼 때도.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강조가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강조와 아울러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성령에 대한 강조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까 그 누가복음의 이 학자도 닥터 슈타인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는 부분적일지 몰라도 실현시키는 게 뭐냐? 성령이라고요. 그건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더욱. 아멘. 작은 첫 번째, 신약시대 우리 신앙은 성령에 관한 삶입니다. 아시고. 작은 두 번째, 육신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만 하더라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이렇게 어순이 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끝까지 읽어야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확하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이렇게 It is God. 하나님이시다니, 그분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와 함께 굳건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기에 우리를 세워가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신약시대 신앙생활은 성령에 대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새 언약이 예언되어 있거든요. 여기저기에. 그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예요. 여러 군데 그 외에도 있지만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얻으리라, 맺으리라. 새 언약.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구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에서 맺을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 새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따 나중에 보시면은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우리가 죄에 타락해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속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근데 신약 성경에 아까 와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시죠. 성령이. 작은 세 번째, 적극적으로 성령을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더욱더 구하는 자리에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서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죠. 그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 후에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자녀이므로
그 유업으로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로 부른다. 그러면서 바로 윗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성령을 주셨느냐? 하나님 성령 인도를 따라 살라고요. 근데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는

0: 많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또 강조할지 모르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다고 그러면서 참다운 신앙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걸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데 여러분은 오늘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지금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같이 묶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역이면 사역, 리더십 리더십, 아까 설교면 설교, 뭐가 설교냐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에 대한 이해만 올바로 해도 예배면 예배, 성도는 예배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묻은 자세를 가지고 뭘 추구해서 나와야 되느냐고요 이거에 비춰서 말한다면 이 하나하나를 따지면 우리는 너무나 옆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은 무장되어야 해도 그렇게 말하면 아, 그 목회자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평신도가 이러고 있는 거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있냐고요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대의임령 보셨나요 어디에 써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팽배한 주변의 사고에 젖어 있어가지고 찌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올바른 신앙인 것처럼 말씀에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본 문화 가운데는 모두 포함되느냐 성령의 기름과 은사도 포함된다고요 믿으십니까? 일은 성령이 하시니까요 근데 여기 같이 가야 될 게 있어요 같이 가야 될 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성령의 은사, 역사를 사모해야 한다고요 우리 모든 면에서 선교 삶을 위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심지어 자녀들, 학생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령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 삶이 변하는데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영적 괴물돼요 자,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없이 가능할 거 없어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본체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성령, 성령님 아들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 성령님과 관계해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성령님 역사를 더 사모하고 계시냐고요 갈망하시냐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를 그분의 기름 부음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요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해야 돼요 이 일은 기름 부음이 이루시거든요 찬양과 경배요 기름 부음이에요 리더십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성품이 같이 가고 다모하지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다윗 세우실 때 기름 부으시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맺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어난 모든 일 기름 부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름 부음과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빚어지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났지만 어느 교회보다 더 어린 교회였거든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한쪽으로 치우치니까 그래서 포도나무께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고 그거부터 새롭게 늘 해야죠 지속적으로 살고 선교적 삶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고 계신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통치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 통치하시고 강력하게 우리 삶 안에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심지어 성령이 주신 지식으로 그 의미에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더 사모하고 의지하고 무장되어지는데 자라나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1-1001번, 지역번호 031-281-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치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며칠 후에 있을

나를 상기하며 더욱 경건한 심정으로 드리게 되는데요. 1950년 6월 25일 악마구리 같은 때로부터 침략받은 대한민국은 불과 3일 만에 나라의 중심부 서울을 내줍니다. 낙동강까지 쫓기다가 기적같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기사회생하지만 침략자의 편에선 또 다른 자들이 가세하며 다시 밀려서 크나큰 희생을 치르게 되죠. 그러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으로 일단 전쟁을 멈추죠. 국토는 폐허가 되고 수백만의 인명이 사망하고 부상을 당하는 중에 수많은 성직자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되는 부강한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죠. 주시는 복 감사로 받고 기쁨으로 나누는 귀한 나라로 영영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심플리퍼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으니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께로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실 겁니다. 김인식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실로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8593님 사연이에요. 존경하옵는 목사님. 아이고. 아유, 부끄럽잖아요. 남편이 기침이 많이 심해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은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 잘 때는 지켜주시고, 낮에는 벗이 되어 주십니다. 네, 8593님 사연인데, 야, 내가 길을 갈 때 인도해 주시고요, 잘 때는 지켜 주시고, 잘 때는 저 우리 무방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켜 주셔요. 낮에는 또 벗이 되어주셔요. 아니, 무엇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8593님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이죠. 남편이 이제 기침이 심해서 아유, 힘드신데 이런 중에 또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사연이거든요. 정말 여러분 그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애쓰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그 닮은 곳이 있어요. 바로 8593님 같이 이런 모습입니다. 기쁠 때 주님과 함께 즐거워합니다. 슬플 때 주님 말씀 의지해요. 힘들 때 의지합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이제 존경하옵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이고, 제가 또 저를 엄청 많이 돌아봤잖아요. 사연도 이렇게 귀한 사연이라서 아, 나는 어떻게 평소에 생활하나 돌아보게 되는데 그 앞에 또 이렇게 극존칭으로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존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런 그 표현들, 이런 사연들은요, 저에게도 정말 큰 위로가 돼요. 8593님,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고 남편분 하루속히 쾌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부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밖에서 당신 말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나의 우상들을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나의 지혜와 나의 뼈는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나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을 넘어 만물의 근원 대신 영원한 왕이시여,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네,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따뜻한 사랑의 사연이 있는 이 시간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신 그것에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사연이, 사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죠. 근데 또 특별한 사연이 지금 저에게 도착했어요. 우리 같이 나누죠. 9673님 사연이에요. 중국 하얼빈에서 앱으로 듣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있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신청이에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 사연을 주신 분은요, 자이상님이에요. 네, 중국 자매님이십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5226님도 듣고 계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5226님이 이 좌이수왕 하얼빈에 거주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극동방송 듣게 되고 극동방송 통해 하나님도 알아가며 위로받고 있는 친구라고 사연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에서요, 저랑 방송 통해 친구가 됐어요. 좌이상 자매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 깊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사랑의 부탁도 해 주셨었는데, 아, 이렇게 좌이상 자매가 이렇게 다시 찬양도 신청해 주시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 주시고, 정말 얼마나 주 안에서의 그 교제 만남이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히 쓰여지고 있는지 실감케 하는 사연이에요.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나날이 새롭고 감사가 차고 넘치며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K-드라마, K-무비, K-팝, K-푸드까지 언제부턴가 알파벳 K자가 부쩍 눈에 띄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문화와 대중예술이 각광받으며 생긴 현상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다른 산업에까지도 K자의 영향이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될 줄은 생각지 못했죠. 이제 더욱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텐데요. 세상 문화에만 그치지 않고 죽은 영혼 살리고 하늘 우러러 영광 올려드리는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해내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룩스의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사춘기 아이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분명 좋은 시간인데, 좋은 시기죠. 가끔은 그런데 왜 저러나 싶은 행동에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보시면서 참 답답하실 때가 많으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십니다. 부모가 사춘기 자녀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하듯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뭐 사춘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면 언젠가는 알겠지, 언젠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자라겠지 하는 마음으로 좀 답답하고 속상할 때도 기다리게 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곡 함께 듣고 오시죠. 강성훈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클래식 콰이어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수원 시립합창단의 이 세상 험하고까지 함께 듣고 옵니다.

질렀다. 그러고는 바보같이 또 교회에 갔다. 흠뻑 젖은 몸으로 지하 예배당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다. 꼭 끌어안아주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울어주셨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았다. 그런데 알 수 있었다. 예수님이 나랑 같이 우셨다. 내가 우는 내내 곁을 지켜주셨다. 폭풍같이 요동치던 마음의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때 알았다. 내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 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 마음껏 울어도 된다. 펑펑 울어도 된다.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함께 듣고 오신 곡은 향유 옥합의 구주여 광풍이 불어, 나무에 내 떼저물어 날이 어두니, 초롬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세 곡이었습니다. 아, 살다 보면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 아쉬움 남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 기도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좀 더 일찍 가까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밀려올 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어지는 찬양 들으시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네요. 오승환 씨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프로비던스 워십의 내게 강같은 평화, 희수빌의 삶으로까지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신학가의 심은 나무 앨범 중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준비했는데요. 끝곡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 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샬롬, 김영희입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고 계시죠? 회당장 야이로는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기 딸이 죽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기에 주님께 원망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아프다고 할 때 와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넣는 것이 마땅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당장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죠. 원망의 말을 하기보다는 당신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면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으면 끝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만 해당장 야이로는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음에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으면 살 것이라는 믿음의 큰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요.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되죠. 우리 예수님이 손만 얹어주시면 안 되는 일도 모두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근두근 라디오 찬양 들으시면서 시작합니다.

02년에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리고 집사님 사랑의 앨범 중에 있는 곡이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들으시면서 두근두근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으시고요. 옹기장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권위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사람들 또한 그를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은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권위가 생겨나겠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조용히 성경 보고 기도할 때 정직과 겸손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요, 그리고 일터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방금 여러분은요, 박인수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CTS 합창단의 주 예수 넓은 품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람 52 부르는 곡으로 이렇게 세 곡의 찬양을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모두 주어진 환경에서 돈과 재산을 갖게 되어 있고 그것은 죽을 때 싸들고 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써야 하겠죠. 한국 돈은 한국 안에서만 통용됩니다. 미국에 가면 달러로, 일본으로 가면 엔화로 바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재물은 이 땅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면 하늘나라 화폐로 바꿔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 화폐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사람에게 투자하란 뜻일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데 투자하라는 말이겠죠. 마틴 루터는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택일하며 살아가겠죠.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지 말입니다.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한국 오라토리오의 합창단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조예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두근두근 라디오와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끝찬양 독창으로요. 천성길을 버리고 들려드리며 저는 인사드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시고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울산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 한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길 잃은 비행기를 무사히 항공모함으로 이끌었던 작은 영감이 훗날 어둠 속에 갇힌 수많은 영혼을 빛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복음의 방송국으로 피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973년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 세워진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선교 방송 아세아 방송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제주도의 낯선 들판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그 준비 과정에 담긴 놀라운 기적과 헌신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도의 불씨를 지펴주기를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이 인천 하길동에서 개국한 뒤 북성동을 거쳐 서울 상수동에 자리 잡은 지 6년여 정도 되었을 무렵인 1973년 6월 30일 우리나라 최남단 제주도에는 또 하나의 강력한 북방 선교 방송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아세아 방송입니다. 지금은 제주 극동방송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있는데요. 일본의 오키나와에 있던 송신소가 이전하면서 이루어진 아세아 방송의 개국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때 일본 근해에서 작전 중인 미 제38기동함대의 항공모함 본홈 리차드호에서 정찰기 한 대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함을 했다가 갑작스러운 기상악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함대로부터 많이 벗어나 있어 자칫 추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항공모함의 착륙 유도장교의 유도에 따라 무사히 항공모함의 갑판에 내려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천 장교 존 브로고 주니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8절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면서 무선으로 길 잃은 비행기만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도 밝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영감을 얻었습니다. 저녁 후에 브로거 주니는 친구인 로버트 보어먼과 함께 선교 방송을 설립하는 일에 착수했는데, 보어먼은 안식의 항구라는 남성 4중 창단의 리더였습니다. 이를 모체로 1945년 12월 20일 비영리범인 FEBC가 탄생하게 되는데, 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극동지역, 그 가운데에서 중국 선교의 뜻을 두게 됩니다. 브로거는 중국 상해에 최초의 방송국을 세우기로 하고 1946년 3월 25일 중국을 향해 떠나 상해에 도착하자 중국 내륙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가며 방송국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은 국공내전으로 심한 혼란에 빠져 있어서 500와트 출력의 방송국 설립 허가를 고려해보겠다는 구두 약속만 받게 됐습니다. 브로거는 여러 주간 곳곳을 다니면서 중국 정부의 관계자들, 기독교 방송기구의 지도자들과 면담한 끝에 인구 밀집 지역에 500와트 규모의 스튜디오 6기를 설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중국 국민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인 교역자 5명과 평신도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파에 실어 뿌리기 위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필리핀에 방송국을 세울 목적으로 마닐라로 간 브로거는 마침내 1948년 6월 4일 저녁 6시 1kW의 출력으로 감격적인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어 1949년 7월 29일부터는 중국을 향한 방송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가 공산주의에 대한 브로거의 탁월한 견해와 영적인 안목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자 기도 끝에 1954년에 미 국방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보험원에게 FEBC 운영의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속에서 1957년 미국의 관할 밑에 있는 오키나와에 세계의 송신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을 타겟으로 한 송신소 KSBU였습니다. 중국과는 350마일 정도 떨어졌으며 여기에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해 홍콩에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5월 14일자로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는 것이 결정되자 FEBC는 1969년 9월부터 한국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3월 동경에서 열린 FEBC 연례 지역 국장회의에서 FEBC 오키나와의 행정 책임자인 조지 리트맨이 한국의 제주도를 답사한 후 한국의 제주도가 중국 상해와 250마일 떨어져 있어 이전 후보지로서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KSBU의 제주도 이전이 결정된 후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주도 이전 책임자, 즉 준비위원장은 FEBC 동경지사장인 윌킨슨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그해 5월 한국에서 열린 조찬 기도회에서 김정한 목사를 만나 설립을 도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둘은 밥존스 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었는데 김정한 목사는 이후 목회자가 됐고 윌킨슨은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방송인이 됐습니다. 둘은 학교 다닐 때 주말이면 전도지를 들고 같이 전도하러 다니던 단짝 친구였습니다.

김장한 목사는 방송사가 설립될 때까지 돕고 설립되면 즉시 손을 떼고 목회와 전도에 전념하겠다는 조건으로 승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제주도 내 방송사 부지로 적합한 곳을 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김장한 목사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 제주도를 구석구석 살펴본다면 확실하고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수원식비행단 대대장을 역임했던 옥만호 장군이 생각났습니다. 옥 장군은 후에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고 13대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자가용 군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에 5월 말 김장한 목사, 로버트 보어만, 엔지니어인 노만 오 블레이크 등은 제주도 일대를 돌며 부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의 눈에 번쩍 띈 곳이 있으니 바로 현재의 방송사가 들어서 있는 애월읍의 하귀리 구엄리 일대였습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세아 방송의 설립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낯선 땅 제주도로 기지를 옮겨야 했던 불확실성, 군용기를 띄어 부지를 찾아야 했던 급박함. 그러나 모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었던 헌신된 이들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700년 전 침략군이 머물던 자리가 생명을 살리는 영적 공항으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길 잃은 정찰기 한 대에서 시작된 영감이 오늘날 철의 장막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자유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대한 날개짓이 됐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예기치 못한 난기류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며 날마다 더 높이 비상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박수진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호주에는 이뮤라는 큰 새가 있는데요. 타조와 같은 모양이지만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호주가 지형학적으로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보니 이뮤는 멀리까지 날아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개가 몸집에 비해 턱없이 작아져 날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람도 안락하게만 살면 작고 있는 능력도 사장되어 아무 값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자신이 겁내고 있는 이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만 굳게 먹으면 실은 별것 아닌 것들입니다. 불편할까, 욕먹을까, 자존심이 상할까,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고작 고통을 겁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값있고 아름다운 것들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합니다. 1kg의 쇠를 그대로 두면 1달러의 값이 나가지만 불 속에 넣었다가 두들겨서 칼을 만들면 10달러의 값이 나가고 더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을 받아 에어 체인을 만들면 1만 달러의 값이 나간다고 합니다. 당신이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횟수가 바로 당신의 값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더욱 붙들고 계심을 믿으며 향기로운 찬송 오늘도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였음을 머스트 워십의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나 캄캄한 밤 주의 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친 발로 달리는 달리기 선수처럼 우리는 한 발 한 발을 내딛기 위해 무진애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유혹에 저항하기보다는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이기적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한다. 우리 영혼의 대적은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연약하며 지치고 눌려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우리 앞에 죄로 가득한 안락함과 탐닉하기 쉬운 우상을 던져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할지도 모른다. 인생의 힘겨운 싸움에서 도망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인 위안을 주지 못한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후라면 더더욱 그렇다. 유혹은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거나 쉼과 위로에 대한 환상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만들 뿐이다. 믿음의 경주를 하기 원한다면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경주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하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결승선을 이미 지났다. 계속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나를 받으옵소서 CCM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요. 원웨이 싱어즈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 들으시고요. 기타리스트 이신영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연주 찬송, The Music You Need의 앨범에 수록된 Draw Me Close, 영어 찬송 연이어 함께합니다.

인생의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고통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싶다면 그 고통을 하찮게 여기고 과소평가하세요. 그래야만 역경을 이겨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그 장애물들은 동산 높이에 불과합니다. 아니, 허들 정도의 높이인가요? 아닙니다. 문지방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럼 이제 한 발을 들어 문지방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 쉽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장애물도 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소진영님의 음성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샬롬, 행복한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연아입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제는 지나갔기 때문에 좋고요. 또 내일은 곧 다가올 것이기에 좋고 그리고 오늘은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제가 미련으로 남으셨나요? 지나간 어제를 아쉬워하며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며 힘들어하지 않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일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데요. 하루하루 새 아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새로운 기쁨을 날마다 누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안에 있는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아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 수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넉넉히 기뻐하는 마음인데요.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힘겨운 하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참여십이 불러준 오늘도 내일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용나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용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조수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들으시고요. 이어서 더 라이트 워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주일 이 시간은 고상선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려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라는 욜로를 추구하고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정신 속에는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라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J.D. 그리어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리라고 말하는데요.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문이며 이 땅에 있는 많은 문화는 천국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이디 그려는 천국에 줄 서지 않는 디즈니 월드와 무섭지 않고 흥미로운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살찌지 않는 아이스크림과 초콜릿을 상상해 본다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과 맛은 천국에서 경험할 예고편에 불과한데요. 이 땅의 삶은 단순히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오직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수 목사님의 묵상집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려라 나누었습니다.

꿈이는 자유가 불러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프레이즈 앨범 가운데서 들려드릴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의 행복 어느덧 인사드릴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행복한 하루, 복된 주일 되시기를 소망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계속해서 좋은 이웃에 나의 생명 되신 주 전해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행복지기 박은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온상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집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암투병 중이신 남편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TV를 시청하며 허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머리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TV의 시선을 고정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구원받을 소중한 기회들을 외면하고 세상의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주장이나 신념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중의 진리고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 유일하고 소중한 구원의 길을 각자의 논리나 주장이나 온갖 이유들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전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자신의 형을 만나달라면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신 병원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투병 중이시던 그분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병원에서 세례식도 거행해 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모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례까지 받으시고는 평안함을 되찾는 것을 보며 세상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도 며칠 후 돌아가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안도하며 천국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절차나 예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모든 분들이 꼭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많은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겪으며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며 참되고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소중하고도 귀한 영혼은 꼭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이 방송과 같이 모두가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 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가에서 만난 예수. 평안하셨습니까? 유영미 아나운서입니다. 나의 말이, 나의 생각이, 나의 일상이 주님 안에 있는지요? 기쁘고 좋을 때는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 속에, 역경 속에 있을 때, 그때가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네, 시편 말씀 있죠? 18편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인내하시고 힘내시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요, 우리 평양학교로 가볼까요? 순례, 전파순례 갑니다. 이길재 선교사님 잠시 뒤에 만납니다.

0: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이와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일제 선교사입니다.
0: 네, 이름 알아요. 어서 오십시오.
1: 그래도 이거는 네. 이렇게 이름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배웠어요. 방송하신 분한테.
0: 아니, 저 너무 기뻤던 게요. 이제 우리 그 애청자분들의 문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네네. 제가 보기에 우리 방송은 10대부터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다 좋아하시는 방송인 것 같아요. 이건 제 팬이 아니라 이길자 선교사님 팬인 것 같아요. 선교사님, 저 삼강교회라는 지안이 윤우예요. 지난번 선교사님 강의 너무 재밌고 은혜스러웠어요. 다음에 또 와주세요.
1: 네, 그 서울 거기 그 이수역 있는데 있는 네. 삼강교회 네, 네. 그 성교학교 때 강의 갔는데 그 한 가정이 아마 같이 이번에 단기 성교 가는 것 같아요.
0: 네.
1: 거기 두 자녀가 같이 아빠 엄마랑 강의 듣고 있어서 제가 너희들 이 방송도 들어라고 말했더니 아마 방송 듣고 문자로 남기고 했던 것 같아요.
0: 얼마나 반가웠으면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유 좋습니다. 네. 행복해집니다.
1: 네네.
0: 자, 오늘 방송 잘 해봅시다.
1: 네. 그래서 이런 다음 세대 아이들을 품었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네. 하는데요. 오늘부터 평양에 세워졌던 학교로 이제 좀 등교를 해보려고 해요.
0: 네.
1: 지금은 서울의 학교가 다시 세워졌지만 한 130년, 140여 년 전에 평양에서 작은 글방으로 시작됐던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0: 네.
1: 아침, 저녁에는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낮에는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이기도 했고 주일에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었는데 이 작은 생명의 글방이 학교가 되었고 또 병원이 되었고 교회가 되거든요.
0: 네.
1: 처음에 학교는 사설 글방? 한자를 해석하면 그런 것 같아요. 사숙이라고 불렸던 작은 너와 지붕 집에서 시작하는데 사실 그 사진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볼 수 없어서요.
0: 네.
1: 그렇게 너와 지붕 집에서 작은 학교가 시작됩니다.
0: 너와 지붕집 이름도 너무 구수해. 너와 집, 너와 그 이게 약간 지붕이 다른
1: 네,
0: 거죠.
1: 너와 기와 네, 너와 기와 말고 네. 판판한 너와 판때기로 네. 이렇게 네. 쌓여 있는 집이죠.
0: 네, 아시는 네.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싶어요. 공부할 때 그리고 처음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 시키시던 선교사님 어떤 미래를 꿈꾸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셨을까요?
1: 그럼 우리나라에서 교육사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 먼저 조금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평양에 있는 학교 이야기, 또 선교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해가면은 방송 들으시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이해하고 따라오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가보려고 합니다.
0: 자, 아침에 네네. 동네 친구들과 약속 장소에 모여서 함께 등교하던 그런 시절이 떠오르는데 서당이 아니잖아요.
1: 네네.
0: 서양식 교육기관. 이 시작을 언제부터로 보면 될 것 같습니까? 네.
1: 그 개항기에 우리나라의 그 수신사나 신사유람단 이런 분들이 이제 중국이나 일본 다녀오면서 서양의 교육과 의료 그리고 선진 기술에 대해서 보게 되고
0: 네.
1: 그거에 관심 갖게 돼요.
0: 네.
1: 그러면서 1882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수 통상장 맺으면서 친구가 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는 더더군다나 이제 서양에 관한 그 교육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0: 그렇죠.
1: 특히 서구의 여러 국가들과 외교 관계가 확대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영어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0: 네.
1: 이때 고종 임금이 윤허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1884년 6월 달에 일본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내한했을 때 고종 임금이 우리나라에 언어 선생님 세 사람은 좀 보내주세요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날의 이야기를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방문해서 그 윤어를 듣고 나서 글을 남겼는데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국왕이 우리 제안에 호의를 보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순간 그것은 곧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김옥균에게 이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것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였다. 그리고 나서

0: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인파로 붐비는 시내 거리를 걸으며 몇 번이고 속으로 이런 말을 반복했다. 구강의 마음도 주님의 손에 잡혀 있으니 마치 강물과 같도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물줄기를 인도하시리로다. 와, 진짜 믿음의 글입니다.
1: 그 익숙한 이름 한 명 보이지 않으세요?
0: 김옥균.
1: 네, 역사 시간에 배우셨던 김옥균, 바로 그분인데요.
0: 네, 이 왕은 고종이죠.
1: 네네. 네. 이때 당시 이제 김옥균 씨가 개화파였고요.
0: 그렇죠.
1: 그가 일본, 뭐 이런 중국 이런 곳을 다니면서 서양 그러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죠. 연결점이 되었던 거죠. 네. 이러한 정보가 이제 유럽과 북미의 캐나다, 미국 등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관한 정보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되자
0: 네.
1: 어떤 이는 기도하는 일로 어떤 이는 사역을 위해 재정을 후원하는 자로 또 어떤 분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0: 네.
1: 이때 조선에 언어교사가 필요하다라는 정보에 반응했던 이들이 헐버트 벙커 길모라는 세 분의 선교사님이었는데요.
0: 네.
1: 1886년 내한한 이분들은요. 조선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던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었던 유경학원에 언어교사로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이 지속되지 못하고요. 안타깝게도 8년 만에 폐교되고 말아요.
0: 아니, 고종 임금께서 언어교사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했어요.
1: 네네.
0: 그리고 이제 학교가 생겼잖아요.
1: 네.
0: 유경학원.
1: 네. 네.
0: 잘 길러보자는 얘기인데.
1: 네네.
0: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뭐 폐교가 왜 돼?
1: 그렇죠.
0: 폐교가 왜 되는 겁니까?
1: 나라에서 하는 거고
0: 네.
1: 앞으로 이제 전도 유명한
0: 그렇죠.
1: 영어를 공부하는 일인데요.
0: 새로운 학문이고 네.
1: 당시 유경학원, 유경공원은요 영어 교육을 기반으로 세계사, 지리, 수학 등 신문학을 가르쳤대요.
0: 네.
1: 처음에 학생들을 모집할 때 좌반이랑 우반으로 구성하는데 좌반은 이미 젊은 시절에 이제 과거 급제에서 현직 관리가 된 분들이요. 아주 똑똑했겠죠?
0: 그렇죠.
1: 그리고 우반은 뭐 앞으로 이제 그 뭐 싹이 미리 보인다고 할까요? 명문가의 자제들로 학생들을 구성했대요.
0: 명문가 자제.
1: 네. 그런데 신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던 이들은요. 당시 교과 과정이 자신의 출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게을리 하게 됐던 거고요. 이러한 모습에 외국인 교사들은 또 실망하게 되고요.
0: 네.
1: 계획한 교과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가 폐교되고 맙니다.
0: 자, 그럼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은 이제 어떻게 발전하게 됩니까?
1: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잘 정착되는 거 좋은 일인데
0: 네.
1: 사실은 유경공원이 폐교가 되는 그 시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학교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0: 그래요?
1: 특별히 내한 선교사님들이 각 교단별로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면서 근대 교육의 기초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0: 네.
1: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시작했던 배제학당을 시작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경신학교,
0: 네.
1: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이화 등 조선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근대 교육의 기초를 선교사님들이 교회가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0: 네. 초기 내한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복음 전파, 의료 사역, 교육 사역에 같이 예, 영향을 발휘했네요. 자,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이잖아요. 초기 선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사례를
1: 네네.
0: 볼 수가 있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나 조지 낙스는요
0: 네.
1: 이런 말을 하거든요. 교회 옆에 학교. 라는 말로 교회 역할을 강조했어요.
0: 네네.
1: 하지만 130년, 140여 년 전 우리나라는 학교 옆에 교회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교육사역을 통해 복음사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0: 그렇죠.
1: 왜냐하면 당시에는 복음전파사역은 금지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0: 네.
1: 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만큼 조선 말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내한했던 초기에는 교육 선교 사역이 아주 중요한 선교 사역의 한 부분을
0: 네.
1: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0: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옆에 교회, 교육 사역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셨는데 실제 사례 좀 말씀해 주십시오.
1: 그 1885년 내한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서울에 자리를 잡던 시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전파 사역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사역 가운데.

0: 신앙 교육을 하면서 교회가 서게 됩니다. 그 교인들 가운데 훈련을 받아 조선인 기독교인 지도자가 세워지게 됐던 거고요.
1: 네.
0: 이러한 교육을 통해 전 근대적인 봉건 사상이나 무속 신앙, 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뭐 좋은 풍습이라든지 이런 악습들이 타파되면서 새로운 사상을 갖게 되는 이제 신조선인, 신지식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1: 그렇죠.
0: 이때 남녀 평등 사상도 전파되고요. 또 민주주의를 배워서 적용하기도 하고요.
1: 네.
0: 교육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1: 예.
0: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생활 방식과 사고의 혁신이 일어나 삶의 질이 좋아졌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교육의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선교사님, 그 평양에 세워진 학교 사숙이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그 학교가 이제 언제 어떻게 시작되는지가 궁금한데 찬양한 곡 듣고 나서
0: 네네.
1: 예, 말씀드릴게요.

0: 네, 내 마음의 한 자리 국제 윙윙 스쿨이었습니다. 그 생각 들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어디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틀어 놓으세요. 오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듣습니다. 네, 좋습니다.
1: 네, 네.
0: 내 마음의 한 자리 네. 아이들에게.
1: 네. 아이들 찬양이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평양에 사숙을 처음 시작하신 선교사님은요. 사실은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오셨던 그 해보다는 한 텀 정도 지나고 1891년 12월 정말 매서운 추위를 뚫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신 분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듬해 바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시는데요. 그때 기록을 보니까 서울을 출발해서 방문했던 지역이 개성과 평양과 의주였더라고요.
0: 네.
1: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대충 이렇게 그림은 그려지시죠?
0: 그렇죠.
1: 600km가 넘는 긴 여정 가운데 강도의 위험, 또 짐승의 위험, 또 거친 도로가 주는 불편함들, 더하여 풍토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여행이었지만,
0: 그렇죠.
1: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쁨으로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0: 참 알 수 없는 게 지금 다 어려운 얘기만 하신 거거든요.
1: 네네.
0: 풍토병, 뭐 도로의 문제, 짐승의 위협, 강도. 근데 기쁨과 감사로 충만.
1: 그렇죠. 그 생명을 살릴
0: 네,
1: 수 있다라는 거,
0: 맞아요.
1: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기쁨이 없다면 지금 열방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0: 그렇죠.
1: 아마 그곳에 머무실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런데 선교사님의 실제 여정이 정말로 쉽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외적인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은
0: 네.
1: 당시 조선은 내지에서 외국인이 거주할 수 없는 금령이 발효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전하는 이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법이 존재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0: 네.
1: 특히 우리 뭐 옛날 속담 가운데 평양 감사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0: 예.
1: 어느 곳보다 지방색이 짙고 관리의 힘이 강했던 곳, 그곳이 바로 평양이었는데요. 선교사님이 평양을 오고 가면서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평양을 정탐하면서 그곳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대한 평가를 해놨는데 앞서 우리가 걱정했던 그러한 평가도 있지만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1. 평양은 조선에서 가장 문란하고 더러운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선교의 도전 대상지가 됩니다. 2. 자신들의 기분에 맞지 않으면 일반인이건 관원들이건 막론하고 돌로 때리는 폭력배들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3. 인구가 10만이 넘으며 주민들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부응할 여지가 가득합니다. 4. 서울과 북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해상교통도 아주 좋습니다. 이 참 시선이 다릅니다.
1: 네네.
0: 못합니다가 아니라 예 대상지가 됩니다.
1: 그렇죠.
0: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정말 무섭네요. 폭력배들이 돌로
1: 네.
0: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보고서가 나올까요? 네.
1: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1번, 2번은
0: 네.
1: 어찌 보면 당시 평양의 아주 객관적인 상황들을 표현했던 것
0: 그렇죠.
1: 같고요. 3번, 4번은 그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대함으로 적으셨던 그러한 보고서인 것 같아요.
0: 네.
1: 첫 번째 전도 여행 후에 조선에서 결혼을 한 선교사님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평양을 가슴에 품습니다.
0: 네.
1: 이후에 계속되는 평양 방문을 통해 가지고요. 평양 땅 가운데 가서 본인이 가서 사역할 것을 이제 결단하고
0: 네.
1: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한 번은 평양

0: 속에 생각 속에 떠올랐겠죠.
1: 예.
0: 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귀에 자신이 타고 있던 그 말에 작은 조랑말에 환자를 태우고 아침에 떠나온 여관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1: 네.
0: 여관 주인을 설득하여 부상자를 숙소에 남겨놓고요. 다시 발걸음을 서울로 옮깁니다.
1: 네.
0: 당시 수중에 있었던 그 재정, 모든 돈을요, 상처 입은 조선인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 써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다 주고왔대요. 그래서 평양에서 서울로 오는 그 시기에 하루에 한 끼를 먹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 강도에게 습격을 받게 된다 해도 빼앗길 것이 없으니 잘 되었구나. 너무 가난해서 뺏길 게 없어서 잘
0: 그쵸.
1: 된 거예요. 야, 이 멋진 선교사님 누구십니까?
0: 네네.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물한 선교사님은요, 바로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에요.
1: 네.
0: 이름이 살짝 익으신 건 우리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을
1: 그렇죠.
0: 소개하면서 이 남편 선교사님 이야기를 아주 짧게 했었거든요.
1: 기억나요.
0: 네, 이 선교사님이 의사이기도 했지만 또한 교육자로서 평양의 사숙을 학교를 처음 시작한 분이기도 하세요.
1: 네.
0: 조선을 향한 그의 사랑, 특별히 아직 복음을 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평양 지역을 향한 제임스 홀의 간절함은요, 그가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1: 예.
0: 1893년 2월, 네 번째 평양 지역 순회 선교 사역을 할 때, 평양의 관리들과 외국인들에 대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 때문에 작은 소요가 일어나게 돼요.
1: 예.
0: 선교사님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1: 네.
0: 이때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요, 함께 동행했던 노블이라는 동료 선교사에게 했던 고백이 사실은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조금 먹먹하게 합니다.
1: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 이 도시의 문을 여실 생각이라면 나는 그 희생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않겠네. 순교사가 되어도, 네,
0: 네.
1: 좋다는
0: 그럼 이제 예를 들면,
1: 말씀이시죠?
0: 이걸 좀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방송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 중에, 나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오늘 희생되어져서 저 북녘 땅이 예수 믿게 된다면 오늘 희생자가 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때 내 주변의 가족도 한번 바라보시고요.
1: 그쵸.
0: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라보시고. 근데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 평양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곳입니다.
1: 네.
0: 만약에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이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제가 그 희생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네, 이러한 고백 때문에 자신이 순교자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결단 때문에 결국 평양의 문을 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894년 5월, 제임스 홀 선교사님 가정이요, 평양에 거주지를 얻어 상주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처음 얻었던 그 집이 바로 너화로 되어 있는 그 너화지붕 집이 되거든요. 그렇게 선교사님의 평양에서의 의료사역과 교육사역, 목회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1: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 역사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평양에서 생활하신 이야기 다음 주에 해야
0: 네네.
1: 될것 같아요. 이길재 선교사님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1: 네, 오늘 그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쭉 읽어보면서 저 감동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분한분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선교사님의 조선 땅에서의 행적 들으며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사는가 느끼게 됩니다. 결심하겠습니다. 2545님, 1326님, 선교사님 얘기 들으며 자꾸 눈물 나요. 고맙습니다. 5831님, 그분들의 헌신이 해같이 빛납니다. 감사해요. 길가에서 만난 예수,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받으신 은혜 청취 소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료 문자 샵 1069번이고요. 추첨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 양념 순

쌀 닭갈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의 문명선 아나운서 유영미였습니다. 오늘 끝 찬양은요, 호산나 싱어즈의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 함께 불러보시죠.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대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과 인생의 허무함을 배경으로 삼아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들 중에 약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그렇다고 합니다. 부와 힘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랍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자기 재산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대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아주 조금만 더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영원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혼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약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만큼 가지고 누리고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매일 두 발 쭉 뻗고 꿀잠만 자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갖다 붓고 채워도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돈나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까 봐 항상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뭔가 보여졌지만 내일은 어쩌지? 여기서는 통했는데 저기서도 통할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다그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이랍니다. 차갑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다들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심연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키에르 케고르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건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기록된 세월만 해도 수천 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갖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철학과 이념 등을 발전시켜가며 영혼의 충만함,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했지만 인류는 어느 것도 정답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의 인류도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면서 찬란한 문명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인간의 영혼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두려워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극심한 갈증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영원한 양식이며 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풍요

0: 명예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만큼씩이나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혹 믿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헛된 것들로 헛되이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0: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1: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0: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1: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0: 제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1: 제 영혼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0: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1: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세요.
0: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1: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0: 인도해 주십시오.
1: 인도해 주십시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혹시 매일의 삶을 자기 증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내 마음속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영접 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 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 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무림고수를 찾아서 이 대목을 따라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반갑게요. 아, 매주 성경 말씀을 통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을 소개해서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오직 말씀, 특별히 말씀 암송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겠다는 결단으로 목회를 하시고 또 가정사역을 하고 계신 부산연서교회 이상권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의 딸 에스더 다비다 자매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에 있는 연서교회 칠남매 다둥이 아빠 이상권 목사라고 합니다.
0: 목사님, 칠남매 제가 맞게 들은 거 맞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아,
0: 칠남매 다둥이. 일단 자세한 말씀 이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네, 소개해 주시죠.
2: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남매 중 넷째 이에스더입니다.
0: 칠남매 중에 넷째?
2: 네.
0: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칠남매 중 다섯째 이다비다입니다.
0: 이?
3: 다비다입니다.
0: 다비다. 네. 목사님 어떻게 된 겁니까?
1: 하나님의 은혜로. 네. 네. 뒤에 숨어 있는 두 명이 더 있어서 네. 일곱 명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0: 야, 정말 이거는 그 부산시에서 그 대한민국에서 그냥 훈장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하나님의 훈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아멘. 그 애들 이름을 다 성경 이름으로 지으셨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1: 첫째는 에녹이고요.
0: 에녹.
1: 예. 둘째는 노아입니다.
0: 노아.
1: 셋째는 이삭이고요.
0: 아하.
1: 넷째는 옆에 있는 우리 에스더, 네. 다비다,
0: 다비다,
1: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일곱째는 쌍둥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예, 형제 쌍둥이로 해서 칠남매로 아... 구성되어 있습니다.
0: 아, 아이들 이름을 다 성경으로 지으셨는데 아이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학교에서 좀 싸우더라도 엘리야가 때렸어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 부담 안 돼요?
2: 부담되는 부분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역시 훌륭한 넷째 딸입니다. 다비다 자면 어때요?
3: 저도 딱히 부담되는 부분은 없고 네. 성경에 나오는 다비다처럼 착한 사람이 되라고 지어주신 이름 같습니다.
0: 아, 답변 준비한 거 아니죠?
3: 아,
0: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아, 이렇게 칠남매 다둥이 집안에 아, 네, 우리 귀한 집안에 우리 두 딸 에스더 다비다가 나왔고 이상권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그 연서교회가 동네에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 동네 고등학교 뒤 내성초등학교 정문에 마주보고 있는 상가에 있습니다.
0: 아, 그 지역분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다 아세요?
1: 네, 그렇습니다.
0: 자, 동네 고등학교 뒤 내성초등학교 앞 그 네, 사이에 그렇습니다. 있는 상가 건물에 우리 연서교회가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방송 나가면 꼭 질문을 하세요. 저 부산 사는데 교회 찾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기르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동네 고등학교 뒤 내성초등학교 앞 연서교회 우리 이상권 목사님 뵙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코로나 직후에 우리 아이들 일곱 아이 중에 넷이 다니는 그 초등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내성초등학교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떻게 개척을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1: 많은 선배님들 동료들이 코로나 이후에 있는 교회도 힘든데 개척은 좀 더 기도하고 기다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있어서 그래서 그 방향에 순종해서 처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교육자, 부교육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순종하게 되어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근데 그 초등학교 앞에 교회를 개척을 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순식간에 막 늘어났다면서요. 한 40명?

0: 학년까지 애들이 모였다고요? 어떻게 된 거죠?
1: 네네. 학교에 일단 저희 아이들이 7남매 중에 4명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0: 네.
1: 1학년에 2명, 4학년에 하나, 6학년에 하나 이렇게 4명이 다니는데
0: 네.
1: 그 아이들 친구들도 있었고
0: 그렇죠.
1: 또 이제 교회가 지역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겠다 아이들한테 학교 교문 정문 앞에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이제 참새가 방학간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끔
0: 으흠.
1: 이 아이들이 매일 교회 올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연구해서 교회의 편의시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보드 게임,
0: 보드 게임.
1: 네, 그리고
0: 어허.
1: 뭐 슬러시 기계,
0: 네.
1: 팝콘 기계, 솜사탕 기계, 아이들이
0: 야.
1: 오면 휴식하고 먹고 재미나게 교회에 있다가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었습니다.
0: 이제 또 친구들이 있으니까 우리 에스더 다비다 친구도 에스더네 교회 가자, 에스더네 집에 가자 그러면서 이제 막 친구 집 놀러 가듯이 많이 왔겠네요.
1: 그렇죠.
0: 오면은 보드 게임 재밌는 것도 있고 솜사탕은 목사님이 구워주셨어요? 이렇게
1: 네,
0: 해주셨어요?
1: 오빠들도 구워주고.
0: 야. 그래도 에녹이하고 노아 이삭이 오빠가 또
1: 네.
0: 다 이렇게 해주면은 자매들이 좋아했겠네요.
1: 네.
0: 그리고 40명이나 늘었어요. 근데 이렇게 재미나게 목회를 어떻게 보면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드게임을 다 내다버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1: 부교육자를 한 20년간 했습니다.
0: 네.
1: 이제 공도 차고 주말마다 아이들은 학교 모여서 공도 차고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하고 워터파크도 가고 겨울에는 썰매장도 가고 경주월드도 가고 가까운데 그렇게 20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교회 학교에 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 학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간 교회 학교를 있는데, 영유아부를 빼고, 그럼 과연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교회 학교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하냐는 거죠.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미래가 없는 교회 학교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익숙했던 나의 다음 세대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담당 목회를 또 부교역자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애들이 모이는지도 좀 알겠고 어떻게 하면 이게 애들이 떠나지 않고 잘 붙잡아둘 수 있는가 흥미적인 요소 경주월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유명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데로 데려가고 하는 게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겠는데 예전에 지도했던 학생들이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단도 가고 또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교회 정착을 못하고 이런 걸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하는 젊은 분들 얘기로 현타가 좀 왔군요.
1: 그렇죠.
0: 아.
1: 많은 분들이 기도하게 되고 그 방향성을 최종 목적을 잡은 게, 아, 암송이다. 지금 할수 있는 건 다른 뭐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요인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돌아가야 하겠다. 말씀 그대로 돌아가는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좀 기도해도 되고 통독해도 되고
0: 성경
1: 다
0: 공부도 있고.
1: 그렇죠. 많죠. 뭐 필사도 있고 다 맞는데 저에게 방향성을 잡아주시고 이끄시는 거는 아이들하고 암송을 하는 것이 왜냐? 이제 재밌는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만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암송밖에 없다. 뭐 공부 잘하려고 똑똑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린 거죠.
0: 소위 말하는 본질로 돌아가고 집중하는 게 유일한 답이다. 미안합니다. 답이다 자매를 부른 건 아니에요. 유일한 답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보드게임 다 갖다 버리시고, 슬러시 먹으러 오는 애들한테, 이제부터 우리는 암송이다. 그리고 애들한테 암송시키셨다면서요.
1: 그렇죠. 이제 뭐 보드게임만 안 했을 뿐이지 슬러시는 이제 암송하다가도 먹을 수 있고
0: 간식도 주고,
1: 그렇죠. 나머지는 다 똑같죠. 대신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암송이다.
0: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네요.
1: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폭발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0: 한 명도 안 남고 다 떠나는 거예요.
1: 그 40명이? 네. 엄마들은요?
0: 엄마들도 이제 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1: 아.
0: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정 짓는 거는 모든 이제 가정들의 답이 아이들 때문에 결정이 나는 걸 이번에 또 한 번 더 느꼈죠.
1: 우리 에스더 다비다 자매들한테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넷째 다섯째입니다. 7남매 중에. 우리 에스더 자매는 지금 올해 15살. 그 다음 다비다 자매는 13살인데 한 2, 3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면서 정말 참 리더십 있게 친구들도 데리고 야 우리 교회 가갖고 슬러시도 먹고 이렇게 재밌게 놀다 가 이렇게 했다가 아빠가 갑자기 보드게임도 갖다 버린다. 일단 이 교회 들어오면 암송해야 된다. 우리 가족부터 해야 된다. 좀 당황스럽지 않았어요?
2: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1: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2: 왜냐면 아무래도 그때까지는 교회 친구들 만나러 간다. 친구들과 놀러 교회 간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또 2, 3년간 계속 지속해오면서 그냥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외우면서 이 작은 것들부터 내가 왜 암송을 해야 되고 그저 교회에서는 노는 곳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왜 외워야 되는 곳이고 왜 외워야 되는 상황인지를 이 암송을 하면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1: 진정성이 느껴져서 감동이 됩니다. 다비다 자매는 어땠어요? 아빠가 갑자기 이제부터 암송이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3: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그냥 했는데 네. 생각보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암송이 필요한 걸 깨달았어요.
1: 이제 깨달았어요?
3: 네.
1: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0: 잘하는 아이들은
1: 그 7남매 중에?
0: 네, 잘하는 네. 아이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11장, 고린도전 13장, 고린도전 15장,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8문까지, 그다음에 고린도전 13장을 영어로, 히브리서 11장을 영어로, 15장을 영어로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1: 아, 여기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0: 네. 15장이 다 안 됐고, 11장, 13장은 되고요.
1: 그러면 기본적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20, 30분씩 히브리서 11장.
0: 네.
1: 몇 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장.
0: 믿음장.
1: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0: 네.
1: 15장. 소요리의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그 문답.
0: 네.
1: 38문까지 아침에 그거를 한번 외치고 시작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엄청난데. 이거 혹시 두 자매들 내가 미안합니다만은 한번 시범을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2: 네.
1: 제가 막 시켜도 돼요?
2: 네.
1: 자, 그러면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익숙하니까 꿀꺽 침을 삼켰어 지금. 다비다 자매가 눈이 마주쳤어.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외워볼 수 있어요? 매일 아침에 이거 외운다는 거죠?
2: 네.
1: 한번 해봅시다. 시작.
3: 히브리서 11장 1.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자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로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육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다 들으면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요.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보고 그러면은 우리 에스더 자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 많이 하니까 15장 한번 외워볼까요?
2: 네.
1: 15장.
2: 고린도전서 15장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개발에게 보여주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령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9. 모든 사도에게와 팔 맨날 주에 와서 떼지 못하는 한자 같은 내일도 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 했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교회 내가 떼지 아니하여 내가 보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 아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멘. 아, 박수 주세요. 네, 방송하자 여러분. 이거 집에서 박수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엄청난 걸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빠들은 지금 뭐 군대도 가고 막 갔는데 에스더, 다비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얘들은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요거 30분 촥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아, 놀라 감동되네요, 목사님. 목사님, 근데 그 지금 절수를 1, 2, 3, 4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나요?
0: 아무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더 좋은 거는 암기 머리를 자꾸 생각하고 암기하면 그 다음 것도 암송할 때 내가 암기력이 좋아지고 또 향상되게끔 하는 루틴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이거 틀림없이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암기력이 좀 향상이 되나요?
2: 확실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1: 딱 보면 이제 성경도 내가 외웠는데 하면서 외울 수 있겠네요. 다비다자면 어때요?
3: 그렇게 생각해요.
1: 아니 근데 이렇게만 외우면 이것도 대단한 건데 목사님 소율이 문답을 지금 애들 암송시켰단 말이에요?
0: 네네.
1: 물론 이제 소율이 문답을 보통의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뭐 암기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소율이 문답을 암송을 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0: 앞에도 언급했지만 실컷 학교 교회에서 교회 학교라고 해서 교육하고 대학에 진학했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나 이 교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아무나 내가 구세주다 예수다 하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에 노출되는 다음 세대들 때문에 그래서 이 소율이 문답은 어떻게 보면 필수다. 이 성경을 제일 함축해서 요약해서 외워야 할 거 외우고 나면 소율이 문답은 필수가 돼야 이게 교회 학교 유대인들은 뭐 모세오경이 끝나야 성인식을 한다는데 네. 나름대로 이걸 좀 방향성을 가져서 그걸 계획해서 짜임새 있게끔 교육부서도 준비해야 교회 학교가 지속적이고 뭐 지금 확장이 아니라 지켜지지 못하는 미래의 한국 교회가 돼 있으니까 확장을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걸 정확하게 지킬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1: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재밌게 교회 생활을 했지만 이제 대학 가고 성년이 돼서 또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제자들을 아마 틀림없이 생각하셨을 텐데 성경을 근거로 한 교리의 뼈대를 애들한테 심어줘야겠다 하셨군요.
0: 그렇죠.
1: 자 그럼 소율이 문답 38문까지 매일 외운다고 하니까 1문 다들 뭐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1문 뭔지 알아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3: 사람의 죄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 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 내용이 소율이 문답 1문이었어요. 38문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저씨는 몇 문이 뭔지 몰라요. 그냥 둘이 합을 맞추면 됩니다. 자, 9문. 이거 한번 외워볼까요? 9문. 시작.
3: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1: 같이. 시작.
3: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1: 너무 아름답네요. 자, 15문 한번 해볼까요? 15문 다 같이 시작.
3: 제15문 우리의 시조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1: 야, 그 금하신 실과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35문 넘어가 봅니다. 35문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35문이 뭐죠?
3: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1: 자, 가봅니다. 시작.
3: 제35문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 전체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은능이 점점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이야, 감동이네요. 이게 성경을 장별로 지금 통으로 막 암송을 하고 있지만 성경 66권을 흘러가는 그 핵심 교리를 압축해놓은 네. 소율이 문답 38문까지를 매일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니까 아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 우리 목사님 교회 가면 이 정도 다 되는 겁니까?
0: 됩니다. 돼야 합니다.
1: 자 우리 아이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

그대로 더 성장할 수도 있었는데 인원수로는 이제 결단을 하시고 아이들 즐기던 보드게임을 다 갖다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 암송에 정말 전심전력을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과 가정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받고 그러면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이 대목인데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지금 손녀 또 손자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걸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 겪었던 시행착오까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 채널을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찬송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림고수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0: 이거 말씀 선포하면요, 어둠, 마귀 당란, 흑암의 권세를 다 떠나갑니다.
1: 많은 크리스찬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고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속인다 읽으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 역사해 주셔야 돼요.
2: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 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열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림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759국에 60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오늘 아빠 이상권 목사님 그리고 넷째, 다섯째 우리 예쁜 두 딸이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잘 오던 아이들 다 떠나고 지금 11명 가족만 남아서 이제 암송 중심으로 목회를 이제 끌어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찬양 듣기 전에 암송을 해서 우리가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잘 따라왔나요?
4: 그렇지 않습니다.
3: 아, 유대답을 기대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4: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 의욕이 더 많이 앞섭니다. 아.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내세우기 위한 암송이 되려면 시간이 다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아, 이제 애들 다 내보냈는데 뭔가 빨리 우리 가족으로 성과를 드러내겠다. 한마디로. 에.
4: 그래서 욕심이 있어서 새벽 2시? 3시까지도
3: 암송을 시켰어요?
4: 네. 안 자고.
3: 왜 그러셨어요?
4: 그게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될 줄 알았죠.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게 부모님의 욕심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이기 위함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아이들이 착해서 그런 못난 아빠인데도 견뎌주고 참아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유익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암송을 빙자한 나의 만족 여론에게 보이기 위한 또 다른 교회 부흥의 시대 아까 처음에 핑계했는데 그 핑계의 또 다른 양상의 다음 세대 교육 방법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3: 야, 정말 목사님 정말 솔직한 지금 고백을 해주셨는데 네. 불과 2, 3년 전인데 에스터 다비다 자매 기억나요? 아빠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보드게임 갖다 버리고 이제 암송이다 하고 했는데 그 힘들지 않았어요? 아빠 지금 말씀하시는데 2시까지 잡아놓고 누구를 잡아놓고 한 겁니까? 제일 암송 안 됐던 친구가 누구예요? 아, 에스터 자매?
5: 네.
3: 2시까지 아빠랑 그렇게 실갱이를 했어요?
5: 네.
3: 되게 싫었겠는데요. 그때 어땠어요?
5: 굉장히 싫었습니다. 굉장히 싫었고 또 그때는 좀 충동적으로 내가 이런 암송을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걸 외워서 어디다 쓰는데 약간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3: 아빠한테 좀 대들고 그랬어요?
5: 네.
3: 뭐라고 대들었어요?
5: 아니, 제가 이거 외워야 되는데요. 저희 안 하고 싶어요. 안 할래요. 이렇게
3: 해서. 그럼 아빠가 뭐라고 그래요?
5: 안 할 거면 들어가서 자라.
3: 그럼 들어가 잤어요?
5: 그렇게 잠이 편안하게 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3: 아, 그게 신경전이 또 있었구나. 아빠는 조금 더 잘 따라오셨으면

0: 좋겠고. 우리 딸은 사실 뭐 제가 생각해도 싫겠어요. 새벽 2시까지 성격 감동시키는데. 그렇다고 뭐 용돈을 많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거 다 외우면 내가 얼마 줄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답이 되려면 어땠어요? 2, 3년 전에 아빠가 성격 감동시킬 때.
1: 와, 힘들었어요.
0: 어떻게 힘들었어요?
1: 재미도 없고,
0: 네.
1: 아빠가 해봐라고 하면 잘안될 때는 아빠가 해봐 이런 마음도 속마음에
0: 아,
1: 있었는데,
0: 말은 안 하고 효녀네. 그렇게 좋은 거면 아빠랑 외우지. 그걸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랬는데
1: 그래도 참고했어요.
0: 참고 했어요. 딸들이 너무 착하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억지로 애들을 막 끌고 가다가 이제 이게 좀 바뀐 거 아닙니까?
2: 그렇죠.
0: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2: 일단 제 실수가 제일 컸고요. 그리고 제 실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하루하루 그날그날 아이들 컨디션도 틀릴 거 아니에요. 어느
0: 그렇죠,
2: 날은
0: 그렇죠, 그렇죠.
2: 한 시간에 한 40절씩 외워요.
0: 한 시간에 40절이요? 그럴 때 목사님 신나셨겠네요.
2: 저만 신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신나죠. 근데 안 되는 날은 한 시간에 2절? 그냥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 날은 왜, 그러니까 그때는 참고 억지로 하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니까 이것도 건너뛰고 참아내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게 맞는 줄 알았죠. 그거는 이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 상황이 극복되는 거를, 그러니까 많은 시도들을 해본 거였죠. 그 과정에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0: 그 미안한 얘기지만 애들이 그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2: 많이
0: 했네요.
2: 했죠.
0: 미안하다고
2: 그래서,
0: 하셨어요?
2: 사실 늘 하죠.
0: 아빠가
2: 늘.
0: 미안하다고 했어요? 많이 하세요? 용서해
2: 그래서
0: 주셨어요? 지금 같이 따라 나온 거 보니까 이미 아빠하고 관계 좋아졌어. 네,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2: 그래서 누구를 위한 남성이 아니라 이제 기본 남성을 그렇게 뗐으니까 이 정도 훈련 받았으니까 내가 강제로 할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들이 하는 게 제일 좋고 좀 기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룩한 말씀을 경외함이 있어서 내가 암송할 때 자세나 목소리나 훈련할 때는 이제 그것까지도 타치를 한 거죠. 좀 크게 했으면, 좀 바르게 했으면, 주머니에 손안 넣고 했으면. 근데 이제는 이제 어떤 의도로 해야 하는 걸 본인들이 아니까 기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힘들어하면 일단 매일 한 시간씩 모이는 거죠. 한 시간씩 한 자리에 모여서, 야, 암송하자. 그럼 이제 고정적인 암송을 더 늘려가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암송을 하는 날, 그날그날 틀리지만, 이제 그 시간이 이제 안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힘들어요. 오늘 피곤했다든가, 몸이 안 좋다든가, 해야 할게 많은 상황에 이걸 하게 되면 또 부담감이 있어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할 때는 또 그날은 다잘 돼요. 아이들도 뭐 저도 암송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잘 되는 날은 아이들을 점검해 줘야 되니까 한 명이면 한 명만 해주면 되는데 검사 받는 애들이 4명, 5명이면 계속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0: 그렇죠,
2: 암송할
0: 그렇죠.
2: 시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아이들이 컨디션이 좋을 땐 그렇게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삶의 변화가 또 나타납니다.
0: 아, 나타나고.
2: 네.
0: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아, 절대 하지 말아야 될거 우선. 그 특별히 부모님이 목표를 확 정하고 하루에 3절, 4절, 5절 이렇게 외우면 언제까지 뭐 몇백 절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를 정하고 애들을 몰아붙이면 절대로 안 된다.
2: 그렇습니다.
0: 맞죠? 우리 에스더 자매 크게 끄덕였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스트레스를 좀 애들 덜 주고 갈수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2: 일단 웃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죠.
0: 누가 웃어요?
2: 모두가
0: 어떻게 웃죠?
2: 암송할 때도 웃으면서 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웃어주고 틀릴까봐 자신 없어서 움츠리고 표정이 굳어진다든가 그거를 또 잘하게 하려고 뭐 목소리를 높인다든가. 이런 게, 정말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가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하면 무조건 다 손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0: 암송을 천절을 해도 소용이 없다.
2: 네, 뭐 5,000절, 6,000절 하면 은혜

0: 받는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암송을 할수 있도록 하는 본인이 기뻐해야 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그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본인도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걸로 끝인 거죠. 거기서 더 바란다든가 더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의 능력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까지만 해도 얼마든지 조금 더뎌가도 상관없이, 많이 못해도 상관없지만 천천히 더뎌가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모두가 웃을 수만 있으면서 하면 그게 제일 이상적인 암송, 교회, 학교, 가정, 그 암송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1: 한마디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암송시키는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먼저 웃으면서.
0: 그렇죠. 그 제일 중요한 거죠.
1: 이건 에스더 다비드님한테 들어봐야겠는데요. 처음에는 윽박지르면서 2시까지 했는데, 새벽 2시까지. 근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가 깨달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윽박지르지 말아야지. 아빠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2: 확실히 초반에는 좀 강압적이게 나오셨어요. 이게 암송을 해야 정말 약한 세대 살아남을 수 있다. 뭐.
1: 약한 세대 살아남을 수 있다.
2: 네.
1: 네.
2: 맞아. 그래서 엄청 말씀을 완전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그냥 아빠가 온화해지신 것도 맞지만은, 저희도 암송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아빠가 억지로 시키고 우리 가족이 하니까 그저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그냥 암송을 하면서 내가 또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냥 좀 말씀이 왜 필요하구나, 이게 암송이라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으로 다가오는지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냥 저희 스스로도 말씀을 찾으면서 암송하니까는 아빠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건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깨달음에 있어서 깨달아야 이 말씀이 저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아시고 난 이후로 그냥 저희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좀 많은 삶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1: 그렇구나. 일단 한번 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암송이 쌓이면 그 말씀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 깨닫는다. 우리 다비다자면 어땠어요? 아빠한테 아빠 오늘 너무 피곤해.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가서 자라 그래요? 목사님 매일 자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0: 매일 자야죠.
1: 그럼 내일도 나와서 아빠 오늘도 피곤해요. 잘래요? 그러면 아, 자 그래요?
0: 자야죠. 저는 지금은 이제 그 부분이
1: 네.
0: 늦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또 때가 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억지로 나도 피곤하면 아이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먼저 들어갈게.
1: 아이들 암송시키고.
0: 엄마하고 하고.
1: 그래요?
0: 엄마하고 하고. 나는 오늘 먼저 했으니까 내가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뜨는 거죠.
1: 중요한 건그 집에 암송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네요.
0: 그러니까 하루도 빼지만 하루도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한 명이 하든 부모님만 하든
0: 그렇죠.
1: 혼자 하든 그 자리를 지키고 암송을 하는데, 피곤하면 가, 자. 일 있으면 또 가서 뭐딴일 해. 이렇게 하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네요.
0: 그렇죠.
1: 야, 이게 핵심이군요.
0: 아침은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어디에
1: 아침을 다 같이
0: 있든지,
1: 하고.
0: 전국이 어디 있든지, 뭐 전세계 어디에 있든지 눈 뜨고 하루일과를 시작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암송은 다 해야 합니다.
1: 야.
0: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할수 있는 데까지 모두가 하는 거고.
1: 그렇군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암송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강압적으로 하지 말아라. 부모님이 먼저 자리를 지키고 솔선수범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까요?
0: 그럼요.
1: 네.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자매에게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걸 물어봐야겠는데, 암송이 지금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0: 네네.
1: 이렇게 하고 지금 쭉 암송을 다 해나가고 있는데, 암송을 하니까 정말 이게 좋더라. 본인 스스로 느낀 거. 있으면 우리 에스더 자매, 그리고 다비다 자매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암송을 해보니까 내 스스로 이게 좋더라 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2: 같은 경우는 우선 좀 분별됨?
1: 분별.
2: 이라는 거를 깨닫게

0: 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냥 놀러 가는 곳, 수련회 가는 곳, 친구들 만나러 가는 곳 그런 곳이라 생각했고 학교도 친구들 만나러 가고 딱히 전도의 목적을 두지 못하고 그냥 공부하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그냥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송을 외우고 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부터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이런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약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이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될 영혼들인데 내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서 암송을 하면서 그냥 암송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성장하게 된것 같습니다.
1: 그 부모님이나 교회에서 강조해서가 아니라, 아, 하나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구나. 우리 친구들 전도하는 데나 마음을 써야겠다는 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거군요. 제가 말씀 잘 드렸죠? 네. 다비드 대담은 어땠어요?
2: 저는 암송을 하니까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은 것
1: 오, 그래요?
2: 같아요. 원래 암송 안 하면 핸드폰 보고 친구 만나러 나가고 할 텐데 암송을 하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1: 좀 전도사님들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아저씨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요.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 방송 듣고 우리 가정에서 혹은 내가 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암송을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3: 매일 해야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 연말에 계획 세우고 연초에 하다가 무너져서 다시 또 다음해를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하다가 한번 무너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 이왕 시작할 거아 내가 지금 암송을 시작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암송할 거다. 내 생에 예수님 안 오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암송할 거다. 요런 마음으로 암송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암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나 내가 뭘 해야 하는 방향성이나 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저는 믿습니다.
1: 네, 여기서 매일이라 하셨습니다마는 매일 뭐몇 구절을 정해놓고 이걸 못하면 안
3: 아,
1: 잔다 이런 차원이
3: 그게
1: 아니라
3: 아니죠, 그렇죠.
1: 매일 정해진 시간에 5분이든 1분이든 그 자리를 지키고 암송을 한다.
3: 정해진 시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할수
1: 아,
3: 있는
1: 할수
3: 시간이라면,
1: 있는 시간이라면.
3: 언제든지 주어지면 운전을 하시든, 화장실에 계시든, 제일 좋은 거는 자다 일어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튼, 매일, 아무튼 어느 순간이든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말씀을 붙들어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네.
1: 그리고 부모님이 솔선수범한다.
3: 그렇습니다.
1: 이렇게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나 부산 사는데 우리 애들과 함께 거기 가서 좀 암송 좀 처음에 좀 우리 가정에 세팅하거나 우리 교회 세팅하는 거좀 직접 뵙고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3: 네.
1: 교회로 가도 돼요?
3: 교회로 오셔도 되고요.
1: 네.
3: 교회치 않으면 저희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가서 할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필요한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거 나눠드리고 교회 학교가 쓸수 있도록 그다음에 가정의 자녀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많이는 못해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가정이나 교회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똑같이 우리가 수고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받기 위해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암송하면 그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암송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고

0: 향을 향해서 전도할 때 나가서 암송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암송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것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들이 기뻐합니다.
1: 지금까지 우리 연서교회 동래고등학교 뒤 내성초등학교 앞 그 사이에 있는 연서교회 우리 이상권 목사님과 넷째 딸 에스더 다섯째 딸 다비다 자매 함께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우리 목사님과 연락을 좀 한번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목사님께서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시겠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요 아래 첫 번째 댓글창에 교회 주소하고 목사님 휴대전화번호를 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연락하시고 또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계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파워 설교. 오늘 이 시간에는 물맷돌 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뭐라고요? 마귀 태클 피하기 시리즈 첫 번째, 분열시키는 마귀 하나 되게 하는 성령. 분열시키는 마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코전 보셨어요? 여러분, 골 멋지게 넣었죠. 우리 황인범 선수가 무주공산 아무도 없는 빈 골대에 골을 넣은 건 아니죠. 골키퍼가 태클을 걸고 수비수가 달려들어도 그걸 기가 막히게 피하고 아주 아름다운 궤적의 칩샷으로 로빈슛 통통통통. 그게 더 기분 나빠. 차라리 강렬하게 꽂히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통통통통 기어 들어가는 그런 볼을 보면 수비수는 기가 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격수가, 어떤 센터포워드가, 스트라이커가, 아 저는요 수비수 때문에 골을 못 넣겠어요, 아 수비수들이 얼마나 극성맞게 구는지 태클을 하는지 저는 그래서 골을 못 넣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구선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센터포워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경기에서 골을 넣는데 무주공산이 있을 것이며 수비수가 방과 안 하고 구경하고 있겠습니까? 극렬하게 달려들고 태클 거는 것이 당연하겠죠. 여러분, 원래 골을 넣으려면 태클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태클을 피하는 것입니다. 태클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거친 수비수의 공격을 이겨내야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승리만 있겠습니까? 어찌 부흥만 있겠습니까? 부흥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마귀의 공격과 극렬한 반항도 여러분 대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2월 달에 막 교회가 부흥할 때 제가 1월 초부터 계속 교육자 회의나 만난 사람들에게 맨날 얘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이제 마귀의 공격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전혀 뭐 공격할, 수비할 뭐 어떤 게재가 안 되고 어떤 위협 요소가 되지 않는 대상에게는 태클도 안 건다. 저 뒤에서 여러분 백패스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막 갑자기 상대편 수비수가 막 달려와서 태클 걸어요? 여러분, 전혀 위협되지 않는, 전혀 나에게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 선수에게는 태클도 안 겁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성이나 우리의 상황이 마귀에게 어떤 공격에, 여러분, 어떤 위협이 되지, 그런 대상이 되지 않으면 마귀는 공격도 안 해요. 오히려 물 갖다 주고 힘내라고 하고 감성금 내주고 격려해 줍니다. 가장 불행하고 재앙의 모습은 마귀의 태클과 시험과 격렬한 저항과 발악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저항과 발악이 없는 교회 공동체가 가장 불쌍한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없고 그 정도로 어떤 위협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거, 죽어있는 교회라는, 죽어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 증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도 안 하고 역사도 안 해. 여러분, 아무런, 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일어납니다. 부흥합니다. 회복합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을 향해 나갑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그 골에 가까울수록, 그 목표에 가까울수록, 그 승리가 임박할수록 여러분 마귀는 막 극도로 발악하고 공격하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태클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 태클이 무서워 경기를 안 뛰고, 태클이 무서워 여러분 골을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태클을 피하는 자들 되시길 바라고, 태클을 이겨내고 반드시 골을 넣어 승리하시는 영적인 황인범, 영적인 공격수, 영적인 승리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전으로 올지 몰라서 내가 패했다면 여러분 그래도 변명거리가 되었지만은 마귀의 태클, 마귀가 쓰는 아주 뻔한 전술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가. 그래서 마귀의 태클 시리즈를 이제부터 전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음 주에 또 오시면 돼요. 자, 마귀의 첫 번째 태클, 마귀가 가장 잘 쓰는 전법, 마귀가 잘 쓰는 전술은 바로 분열과 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툭 던져놓으면 그냥 그 공동체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이 분열의 공격, 이 분쟁의 공격, 찢어짐과 이런 나뉘어짐의 공격을 잘 이겨내야 진짜 승리가, 여러분 코앞에 있는 듯한 그 승리가 진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풍족한, 모자라지

뛰어난 재정을 두려워할까요?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뛰어난 설교를 두려워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것, 이걸 마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분쟁, 다툼, 이간질, 분열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마귀라고 부르는데 그 마귀의 헬라어 표현이 바로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는 바로 속이는 자, 중상 모략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서로 갈라놓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 정체가 바로 갈라놓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들하고 잘 한번 그래도 맞춰보고 타협하고 협력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들 태반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필요해서 오늘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집 잘 되고 거지 같은 내 삶이 오늘도 역전되고 회복되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도 교회 생활을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배를 섬겨. 배 많이 나온 사람들 회개해야 돼.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 땅에서 잘된가 축복을 위해, 그 기복신앙이 바로 여러분 처절한 마귀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선한데 제발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뭔 얘기야? 선한 데는,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 이래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악한 거에는, 여러분, 무뎌져야 됩니다. 무심해야 합니다.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내쳐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도 이런 역사, 분열케 하고 갈라치기 하고 오늘도 거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교훈을 거스르고 오늘도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막 깨워서 오늘 찢는 이런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이라고. 사탄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행위를 사탄의 행위라고 규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어떻게 하심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게 하자. 그럼 성령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뭐예요? 분열, 이간질, 교활하고 아첨한 말로 찢고 가르고 깨트리는 것이 사탄의 일이래. 즉 나중에는 짓밟히고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실 일이라면 성령이 하는 일은, 여러분, 단언컨대 하나 되게 하는, 회복시키는 일, 살리는 일이라. 여러분, 사탄은요, 오늘도 디아볼로스, 중상모략하고요, 이간질하고요, 서로 갈라놓는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의 태클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도 스스로 파멸하고, 스스로 그 은혜를 깨트려버리고, 스스로 그 은혜 자리에서 내쫓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여러분 이 땅에 인간들을 공격할 때 어떤 협박이나 겁박이 아니라, 어떤 파괴나 파멸이나 협박이나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들을 공격했어요? 바로 분열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절대 외압이나 폭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열이었죠. 에덴 동산에 찾아온
사탄은요, 교묘한 말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 의심과 불신을 심어 놓습니다. 나를 굉장히 아껴주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것마냥 은근슬쩍 찾아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 의심과 불신의 말 한마디만 마음속에 탁 심어놓고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도 이 갈등과 반목과 불신과 의심은 여러분 뿌리 내리고 점점 거대하게 성장하여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하와와 아담은 서로 이게 네 책임이냐? 왜 나까지 먹였냐? 내가 억지로 네 벌리고 먹였냐? 네가 먹고 싶어서 먹었지. 자꾸 책임 전가하며 서로 싸우다가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오늘날 당신에게도 찾아와서 이런 저급한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성장과 우리 교회 부흥에 태클을 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 마음에 슬며시 의심과 불신과 반목과 갈등의 씨앗만 딱 던져줘요. 계속 그렇게 참고 살 거야?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자꾸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각지도 않고 있는 사람에게 막연히 찾아와서 자꾸 갈등의 씨앗을, 자꾸 반목의 생각을 심어주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파멸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 만족스러웠던,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최고의 유토피아 에덴 동산을 여러분 마귀들이 와서 헐어버린 게 아니라 이 반목과 분열과 이간질의 영에 속은 인간들이 스스로 파쇄해버리고 스스로 쫓겨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은혜 현장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고 박살내는 것은 마귀의 태클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분열과 갈등과 반목과 의심과 불신으로 이간질하고 교묘하게 교활하게 속이는 여러분 이 마귀의 술수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여러분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늘 하나되게 만들고 마귀는 늘 갈라놓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연합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 각 나라 방언으로 여러분 각자의 생각으로 다른 곳에서 온 배경과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른 그들에게 하나의 복음이 전해져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 다르고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잘 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오해를 키웁니다. 말을 왜곡시킵니다. 작은 문제를 침소붕대해서 크게 만듭니다. 부풀립니다. 자존심과 감정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하고 찢어지고 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이 하신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 여러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안에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가 돼야지 마귀의 분열과 마귀의 획책에 속아 넘어가서 그 태클에 또 걸려 넘어가서 부흥의 목전에서 승리의 목전에서 소망의 목전에서 사명과 비전의 그 이런 목전에서 우리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면서 아 마귀 때문에 태클 때문에 걸려놔서 골을 못 넣었어요. 골을 못 넣었어요. 기회는 만났는데 골을 못 넣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땅을 치는 인생, 맨날 실패하는 인생,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더 이상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집회 왔을 때 제가 우리 사무실과 우리 비서한테 첫마디로 했던 얘기가 이 교회는 너무 이간질의 영, 분열의 영이 많다. 딱 왔는데 첫날 그냥 첫 시간에 분열의 영이 가득해. 이간질의 영이 가득해. 작년에 왔는데도 똑같아. 그래서 내가 우리 사무실에 했던 얘기가 절대로 이 교회는 집회 다시는 잡지 마라. 분열과 이간질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열과 이간질의 영이 절로 드러나자 왜 별로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파멸되고 죽어가는 곳에는 마귀들이 힘쓸 일이 없어. 가만히 있어도 곧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킵고잉 전진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숨어있는 마귀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것을 깨

터트려야 하니까 이제 위협의 대상이 되니까 위협적 요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태클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라 태클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저는요 그래요.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일하심 앞에서 반드시 마귀의 태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부흥이 오기 전에 축복이 오기 전에 큰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응답과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분열과 얼도 이간질과 속임과 분쟁과 분노와 혈기를 막 심어놓고 그것이 스스로 폭발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 막 열받는 일이 있고 화난 일이 있으면 아 마귀가 이 큰 하나님의 역사와 그 나라와 뜻 하나님의 축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랬구나. 아, 너 나 잘못 봤어. 사람 잘못 봤어. 그런 허접한 것들한테 나 속았니? 난 안 통해. 그냥 웃어버립니다. 넘겨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노한 순간 상황, 처지, 형편 뭔 얘기를 해도 필요 없어. 내가 분노하고 혈기하고 밥 먹고 갈등의 중심에 선 순간 난 마귀에게 당한 거야.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여러분 어떤 분노와 혈기와 분쟁과 갈등이 내 마음을 정복했던 분들 있습니까? 당신에게 축복이 임박한 거예요. 당신 가정에게 축복이 임박한 거예요. 우리 교회 큰 부흥이 임박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깨트린다니까. 에덴 동산들 마귀가 와서 공격하고 신천지가 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심 하나 툭 던져놓고 분쟁에 씨앗 하나 던져놓으면 에덴 수상 뒤집어 엎었고 파헤쳐버리고 문 닫아버린 건 여러분 스스로 망한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동산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회복의 동산을 무너뜨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내 안에 분노가 찾아왔던 분들이 있어요. 혈기가 찾아왔던 분들이 있어요. 뭔가 분쟁의 씨앗으로 내가 사용될 뻔했던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마귀가 아직도 당신을 우습게 보는 거야. 마귀가 아직도 사탄이 당신을 내 종이라 여기는 거야. 마귀를 물리쳐.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자 못 내서 망하고 못 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공격이나 핍박도 아니라 바로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열이 교회 안에 가장 위협적인 대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불신의 마귀를 떠나보내고 분열의 마귀를 물리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물맷돌 중학교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세고로 유명한 벨기에 산 큰 말이 있어요. 연구해 보니까 그들이 훈련만 잘 시키면 4톤의 짐을 수레를 끌더랍니다. 4톤 말 한 마리가. 그래서 두 마리를 잘 훈련시켜서 정말 합이 잘 맞도록 만들어서 한 방향으로 이 수레를 끌게 하니까 이런 한 마리가 4톤을 끄니 두 마리를 합쳐놓으면 몇 톤을 끌어야 돼요? 8톤을 끌어야 되는데 여러분 12톤을 끌어버리더래. 그러니까 마음이 잘 맞고 하나가 되어버리면 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는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말 두 마리가 빈정이상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각자의 다른 방향으로 힘을 쓰니까 여러분 글쎄 12톤도 끌었던 그 말들이 1미터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그 자리만 빙빙 돌덩하는 거야.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마음으로 교회가 아무리 누추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어도 한마음으로 우리가 단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방향으로 힘을 쓰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그 안에는 어떠한 역사도 하나님의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쌓여진 이 부분과 이 역사가 사상두가 언젠가는 그냥 무너질 언젠가는 또 아 옛날이요 그냥 또 회상하게 될 일이 돼버릴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냥 이 성장과 부흥만을 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단의 노리개로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애쓰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게 만들어 힘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빼놓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게 해서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초라하고 작아도요 하나 되면 함부로 사탄은 우리를 건들 수 없지만 우리가 분열되고 분쟁하고 혈기내고 분노하고

하고 여러분 이간질하고 속이고 자꾸 찢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도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여러분 2차 세계대전 그 강력했던 독일 제국은 삽시간에 유럽 전체를 다 잡아 삼켰지만 그 쬐깐한 중립국 스위스는 못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쬐깐한 스위스를 왜 못 먹었을까요? 중립국이라고 예, 전쟁하는데 중립이 어디 있어요? 잡아먹으면 끝이지.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스위스를 먹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총사령관이었던 앙리 기잔이라는 총사령관을 필두로 온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그들은 내셔널 리드아웃라는 정책, 내셔널 국가 뭐 최후의 보루 할 때 보루 있죠. 리드아웃.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리드아웃, 막 최후의 보루의 작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독일 와? 그래, 우리 힘 없어. 니들한테 군사력도 약해. 하지만 니들 우리 쉽게 못 먹을 거야. 결국 니들이 이길 순 있어도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돼. 스스로 교량을 폭파하고 터널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철도를 파괴한 이후에 알프스 험난한 산맥으로 들어가 최후의 항전을 끝까지 단 한 명의 국민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항전하겠다. 버티니까 아, 이길 수는 있겠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스위스는 못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이런 게임도 아닌 스위스지만 똘똘 결사항전의 각오로 덤비면 여러분 독일도 못 건드는 거야. 여러분 아랍 국가 중동의 아랍 국가 국민들이 1억 명이 넘잖아요. 여러분 수억 명이 되는 아랍 중동이 단 천만 명 되는 이스라엘을 못 먹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일사각고 결상전의 각오로 위기에는 똘똘 뭉쳐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아랍 국가 중동 국가들이 최첨단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보다 뭔가 뭐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 통계를 보면 매년 세계 최첨단 무기를 구매했던 내력들 그 경제 규모들을 항상 이렇게 보면 1위부터 탑10, 10위까지 올라온 국가들 중에 중동의 산유국들이 거의 대부분, 이 아랍 국가들이 대부분 그 위상의 랭크를 차고, 여러분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어 이렇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주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어쩌면 휴전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60조? 65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랍 중동 국가들, 여러분 아랍 국가들이 3, 4, 5위 안에 들어있는 이런 아랍 중동 국가들은 최첨단 무기를 다 쓸어담으면서 1년에 자기 GDP의 7%, 8%를 쓰면서요. 이런 120조 이상을 이런 매년 써댑니다. 120조. 놀라지도 않지만 120조 엄청난 건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700조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놀래기를 해봐요. 120조. 내가 주님 다시 뵐 때 넌 뭐 하다 왔느냐? 제가 충청도 가서 그 놀래는 법은 한번 가르쳤습니다. 뭔가 한 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여튼, 이런 120조 최첨단 무기를 매년 쓸어 담는데도 중동 아랍 국가들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중동 아랍 국가의 역사를 보면 맨날 구테타 혁명의 역사예요. 투카미 혁명, 투카미 혁명. 군부가 구테타를 일으켜버리니까 그들은 군대를 못 믿어. 그래서 공군, 육군, 그리고 나서 이 왕궁 수비대를 따로 다 지도 체계를 놔가지고 절대 한 사람이 한 권력이 모든 군대를 다 지휘 통제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도록 만드니까 자기 스스로 분열된 거야.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국방부 장관을 여러분 오늘도 하나 되어 일사각으로 버티면 여러분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도 여러분 독일도 못 건들고요. 수억 명의 아랍인들도 천만 명이 이스라엘 못 건드는 거야. 하나 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있는 거지. 사탄의 함정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큰 죄의 유혹을 던져줘서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동성애에 넘어지고 우리가 막 간음하고 살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감정 하나를 못 다스려서 마귀가 사탄이 툭 던져준 그 감정의 분열의 미끼를 물어서 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 마음에 서운함을 심어줬죠. 섭섭하죠. 비교되죠. 시기하고 질투하죠. 또 오해 가지고 있죠.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이것들을 오래 품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내 마음의 나라는 사탄한테 뺏긴 거예요.

오늘까지 어떻게든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고 가족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관심 있지만 그냥 마귀에게 한번 그 마음을 누락질당하고 마귀의 작업장이 된 인생들은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희생도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의 덕과 올무에 걸려버리면 사탄이 하는 놀이기가 돼버리면 그때부터 얼마나 에너지와 막 열정이 넘치는지. 야,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라.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지치지도 않아. 막 눈알이가 바짝바짝하고 막 그냥 진짜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기를 기다려. 문제가 됐으면 좋겠어. 정말 교회 문제가 터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영에 속으면 그런 얘기들을 기다려요. 기다려. 막 그냥 그런 얘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녀. 근데 성령이 메어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들리지도 않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뭐 말도 같지 않은 건데. 여러분, 마귀의 놀이기가 돼 있으면 그때부터 눈알이 돼. 나는 야, 월급으로 500만 원 줘도 그 집 못 하겠다.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그냥 열정이 막 충만해서 그냥 깨고 이간질하고 뒷담화 까고 뭔가 그냥 분열시키고 분쟁한 일에는요 이게 마귀의 힘을 받아서 지칠 줄을 몰라.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근데 성령에 매이는 사람은 그런 일을 돈 주고 하려도 못해. 아, 그 뭐하러 그런 짓을 해? 아,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해?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 막 눈알이 뒤집혀서 막 지금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나라가 뭔가 망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막 그 사단이 난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여러분 살아온 족적을 보면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분열과 분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귀한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신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평행본문으로 공간복음 세 군데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오늘 그 12장, 누가복음 11장, 마가복음 3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듣지도 보지도 말도 못하는 불쌍하고 처절한 인생을 발견하세요. 귀신 들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보면 그 희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고쳐주시면 귀신을 내쫓아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감사하죠. 행복하죠. 아, 놀라워라. 감탄해야죠.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소망 없고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주셨으면 감탄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나도 기대되고 소망 갖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저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에? 에? 아, 이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뭔 짓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해야 되죠. 행복해야 되죠. 나도 기대해야 되죠. 소망 가져야 되죠. 이게 당연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 여러분 걷지도 아무 소망 구걸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일으켜 주셨어요. 살려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감탄해야죠. 감사해야죠. 나도 기대해야죠. 소망해야죠. 이게 당연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을 보고도 뭐라고 해요? 왜 안식일에 고쳐? 왜 주일날 사람 살려?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야. 하나님이 하신 살리는 일에 관심 갖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지 맨날 찍고 깨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에 알면서도 속기를 원해. 그런 말을 기다려 찾아다녀. 이건 불행한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귀신 들려 듣지도 말도 못하는 보지도 못한 자를 고쳐주시자 바리새인들은
오늘 주일이

면 좋겠는데 안식일이면 그것과 트집 잡겠는데 안식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트집 잡는 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네가 왕 귀신 걸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네가 왕 귀신 대장 귀신이구나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참 불만도 다채롭고 저 불평도 버라이어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귀신의 왕이라고 바알세불이라고.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끼리 분쟁하는 것인데 그럼 그 나라가 서겠냐? 그러니까 귀신들도 분쟁하면 자기네 나라도 망하는 걸 알아서 절대로 결단고 귀신들도 분쟁한다 안 한다? 지들도 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그런 집구석이 제대로 쓰겠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오늘도 이렇게 성령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시킨 역사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런 게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든 물고 뜯고 찢고 이간질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중립은 없다.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지 마라. 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마귀는 저렇게 맨날 터지 잡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분쟁하는 일을 맨날 반복하는 그게 이게 사탄인데 너 어느 편에 서겠느냐. 중립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나와 함께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것이고 나 함께 모으지 않고 있으면 너는 내 뜻과 내 나라를 다 헤쳐버리고 있는 자나 똑같은 거다. 내가 직접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이간질하고 사탄의 역할을 하는 그 이간질에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도 너도 똑같은 죄다 말씀하시면서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이 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일을 악의적인 말로 모독하고 이간질시키고 분쟁과 분열의 도구로 삼는 그런 일들은 세상의 모든 죄는 내가 다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성령의 그 확실한 역사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제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포괄적 처벌금지법을 반대하고 왜 동성애를 반대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근데 또 다른 이면에는 나는 그거 안 할 자신은 있으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성경에 쓰여 있어서 그렇게 악랄한 죄라고 당신이 주장한다면 이 말씀에도 아멘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못 지킬 것 같은 거는 그냥 모른 척 해버려. 그럼 나는 다행히도 그런 성향이 아니요. 요거는 내가 죽어도 안 저지를 자신 있어.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개거품 물고 달려드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성령님을 모독하는 성령님의 그 하나 되게 하는 역사 회복시킨 역사 살리는 역사를 손 마른 자를 고치고 38년 동안 주저한 자를 일으키고 여러분 귀신 들려 눈 못 보고 귀 안 들린 자를 살게 하시면 그 일에 동참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함께 해야지 해치는 자리, 반대하는 자리에 서면 그건 성령을 말로써 모독하는 거래. 극단적으로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게 바로 성령을 말로써 모독하는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인데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
이렇게 이간질하는 말, 속이는 말, 분열시키는 말.

불신과 의심을 쌓게 하는 말, 이런 말로 성령이 하시는 그 회복과 살리시는 그 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모독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는데,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이 두려울 거고,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 믿지도 않으니 여러분 두렵지도 않겠죠. 여러분 33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나쁜 나무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하신 일과 마귀의 하는 일, 열매를 보라, 열매를.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복잡하게 나무의 종을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어느 기와 토양에서 잘 자랐는지, 북이 몇 도 선에서까지 뭐 생장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연구할 필요도 없어. 무슨 열매 맺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구가 열렸어. 그럼 무슨 나무요? 잘하시네. 앵두 열렸어. 그럼 무슨 나무요? 앵두 나무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해 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 열매가 일어나요. 그럼 누가 하신 역사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있는 곳마다 분열되고 깨지고 죽이고 끌어내리고 박살내고 분쟁한 일이 일어나요. 그 마귀 역사의 도구가 그렇게 놀이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선했고 착했고 뭐 필요 없어요. 오늘도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과 오평화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고 뭐 일어나요. 분명 명확하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신 일을 말로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하나 되게 하고, 여러분 늘 성령 안에 있으시길 바라요. 그거 아니면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분열하고 깨고 죽이는 죄, 이간질하고 속이고, 여러분 분열시키는 분쟁의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교회 걱정 그만하셔도 돼. 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볼 땐 당신이 더 걱정되는데 뭘 이렇게 교회 걱정이 많고 되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도 않아. 그 정도로 광분하고 눈알이가 돌 것 같으면 그간에 살아온 그의 족적을 보면 알아. 삶은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은 입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가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족적을 보면 돼. 안호성이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안 돼요. 내가 20몇 년 동안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교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이거 보면 아는 거야. 내가 어떤 고난을 하고 무엇을 가치로 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려면 그 입에 말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족족을, 그래서 어떤 열매가 있었는데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교회 걱정하고 되게 열심히 있는 것처럼 막 그냥 막 하지만 삶의 헌신도, 주를 위한 충성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도 없어. 근데 꼭 그런 일에만 앞장서, 수첩 갖고 들들면서 막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이거 문제고, 거울 봐라, 제일 큰 문제가 거기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겸허하고 교활하게, 이런 얘기 해도 될까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마라. 혹시 그 얘기 들어봤어?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이게 사탄이요. 이런 것들이 사탄이요. 그럴 때 지나온 삶의 관계를 고려해서 당신 뭐 같이 손잡고 회개하고 기도,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성령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단호한 스탠스를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연합하는 곳에, 하나 된 곳에 복을 주세요. 가정이 하나 돼야, 교회가 하나 돼야, 성도들이 하나 돼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또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상 누각이야. 언제 허물어져도 여러분 뭐 놀랍지도 않은,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2년 전에 제가 보았던 이간질의 영, 분열의 영.

0: 작년에 보았던 그 이간질의 영, 분열의 영, 내가 취임하기 전에도 극렬하게 이간질을 시키고 어떻게든 찍고 깨고 분열시키려는 그 영들, 내가 넘어갑니까? 수준 낮은 저 다른 사람한테 가봐. 그런 말 들어줄 사람 있어? 그런 말 들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수준이, 여러분 그런 수준 돼서 돼요? 사단이 뭐라 하든 마귀가 뭐라 하든 아무리 분열을 획집하고 이간질을 시키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목사와 목사 사이를, 여러분 교육자와 교육자 사이를 이간시키려도 그걸 우습게 가볍게 제끼고 보란듯이 뛰어넘어 멋진 순종의 로빙샷으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편에 설 것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보다 화해의 말을, 정죄보다 이해를, 분열보다 연합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 여섯, 일곱 가지 있다면 잘 내어두세요. 그래야 하나님 싫어하신 일 안 할 테니까.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옛 일곱 가지가 이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가 던져준 분열과 분쟁과 의심과 불신의 먹이를 또 삼키지 않았는가?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섭섭함과 서운함은 없는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해해야 할 사람은 없는가?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가? 흔드는 사람인가? 내 말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가? 갈라치기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셔서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성령 역사의 큰 임재의 장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 파워 설교. 지금까지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38-691번, 052-238-0691 물맷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워설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 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직업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신호와 함께하는 성가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 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초 교수 박신화입니다. 벌써 6월 말입니다. 6월은 다른 일도 많이 일어났겠지만 저는 6.25를 먼저 생각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머리에 박혀있는 6.25 전쟁을 떠올릴 텐데요. 전쟁을 겪은 세대가 나이가 들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성장해서 요즘에는 6.25를 맞는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남긴 이산가족을 포함한 그 남은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채로 우리 곁에 남아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숙제도 남아있고요. 아직도 휴전 중인 이 전쟁의 실제적인 끝을 아름답게 맺으실 분도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이 시간 선거산책 같이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하이든의 넬슨 미사를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하이든의 또 다른 미사인 전쟁 미사에서 몇 곡 뽑았습니다. 이 곡은 제목 자체가 전쟁 미사인데요. 또 다른 제목으로는 파우켄메스, 우리말로 하면은 북미사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북미사라고 이름을 붙여졌냐면요, 이 곡에는 유달리 북, 그러니까 팀파니가 많이 나타납니다. 북이나 팀파니는 고전시대 음악을 표현할 때 전쟁에서의 포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트럼펫이 바로크 시대의 승리를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 경우이죠. 프란츠 조셉 하이든의 파우켄메스, 북미사, 그 중에서도 먼저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브루노 바이리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의 연주와 타펠 뮤지크의 협연입니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악장은 글로리아입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 주님을 찬미합니다. 주님을 흠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 하나님 하늘의 왕이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우편한지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주님,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브루노 바이리지아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과 또 타펠 뮤지크의 협연입니다.

네, 하이든의 전쟁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들으셨습니다. 이 하이든의 생일 좀 말씀드리면요, 1790년 2월 마리아 에스테라 지왕비가 죽자 하이든이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니콜라우스 후작도 같은 해 9월 28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이든은 그 후작과 너무나 친밀한 사이였고 생사를 같이 할 정도의 친밀감을 느끼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에스테르하츠의 죽음은 자신의 임무가 이 가문에서 이제 다 됐다는 신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왕위를 계승받은 안톤 2세, 그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누렸던 음악에 관한 기쁨까지 물려받지 못하고 아내가 음악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사냥하는데 야외 주약을 위한 관악 밴드만 남기고 오케스트라를 해산시켰습니다. 결국 하이든은 30년 동안 보낸 에스테르하츠가의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보금자리 빈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모차르트가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2회에 걸친 런던 방문이 있었고요. 1794년 1월 안톤 에스테르하츠 후작이 또 사망하고 니콜라우스 2세가 그 자기를 계승하였는데 이 새로운 후작은 음악을 즐겼으며 특히 교회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1794년 런던에 있었던 하이든 앞으로 악단의 재건을 요청했죠. 비엔나에 돌아온 하이든은 에스테르하츠 집안의 악단 재건축에 착수했으며 1796년부터 1802년에 걸쳐서 최후의 미사곡 6곡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작곡된 곡이 바로 이 전쟁 미사입니다. 이제 이 미사의 끝곡 아뉴스데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평화를 갈망하는 음악. 그러나 분위기는 좀 전쟁의 분위기가 많이 들어있는 곡입니다. 왜냐하면 북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브루노 바이리 지휘하는 잉글리시 콘서트 합창단의 연주와 타펠 뮤지크의 협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성가산 체크하고 계시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하이든의 전쟁 미사 세 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승전가입니다. Battle Hymn of Republic이라는 곡이죠. 우리의 전쟁은 총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들과의 전쟁이 언제나 계속됩니다. 마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노래 같이 듣습니다. 이번 주 저희 찬양대가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이 찬양으로 여러분 큰 힘이 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찬양대인데요.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승전가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되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이죠. 우리는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전쟁, 마귀들과의 전쟁이 언제나 계속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의 노래입니다.

네, 극동방송 성가합창제 때 불렀던 곡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였습니다. 이번엔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의 한 장면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근심 중에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영국 런던 심포니 코러스 지휘는 리차드 히콕스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리라. 엘리야 2부에 나오는 곡인데요. 리처드 히콕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코러스였습니다. 이번에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십자가 군병들아입니다. 잘 아시는 노래죠. 영적 전투에서 악과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굳센 믿음과 담대한 행진을 노래하는 아주 대표적인 전투적인 찬송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렁찬 소리로 듣습니다. 테너 박인수의 음성입니다.

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테너 박인수 씨가 참 많은 찬송가도 부르고 뭐 오페라 아리아나 연주도 많이 하셨었죠. 십자가 군병들아 들으셨습니다. 군병에 관한 노래 한 곡 더 들으실까요?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 노래도 잘 아시죠? 가사 안 들려드려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리스도인을 영적 전쟁에 나선 군사로 묘사하고 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한 뒤 영광의 면류관을 얻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할수 있는데, 오늘 소프라노 김인혜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대여서 소프라노 김인혜였습니다. 오늘 성가산책은 전쟁에 관한 성가로 꾸며봤는데요. 전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픔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신 순국선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분들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 곡 들으시면서 인사드리겠는데요. At the River, 엘리베이션 합창단이고요. 강가에서죠. 두 번째로 들으실 곡은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테너 강무림의 음성,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평화의 기도, 오늘 이 성가산책의 결론으로 듣습니다. 이와 챔보콰의 노래로 들으십니다. 성가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평안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따뜻한 클라리넷의 선율과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노래가 흐르고 계셨나요? 간혹 아침에 들은 노래 한 소절이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돌 때가 있죠. 분명 한 번밖에 안 들은 것 같은데 설거지를 하다가도 흥얼거리고 운전을 하다가도 따라 부르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노래가 오늘 하루의 배경음악처럼 따라다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노래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 힘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별것 아닌 걱정 하나가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괜한 걱정 하나가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오늘 또 잘해낼 수 있을까? 혹시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 플레이리스트에서 올라오면 하루가 시작되

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지쳐버릴 때도 있죠. 그런 우리에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쩌면 복 있는 사람은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두는 사람, 불안의 말보다 하나님의 붙드심을 다시 재생하는 사람,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조용히 다시 틀어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바쁨의 소리, 걱정의 소리, 비교의 소리, 후회의 소리, 조급함의 소리. 하지만 그 소리들 사이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택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속 플레이리스트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조용히 올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도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함께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라를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이 코너는 숨어있는 클래식 명곡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탐험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클래식 중에서도 신뢰악곡을 위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신뢰악곡은 프랑스어로 뮤직 드 샹프. 직역하자면 방에서 듣는 음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공연장에서 연주되는 오케스트라 곡보다는 주로 3중주, 4중주, 5중주의 소규모로 구성되어 연주자 한 명 한 명의 음악적 개성과 표현을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음악 장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음악 속에서 감동을 찾아가는 시간, 마음을 울리는 새로운 신뢰악을 찾아서 클래식 탐험 방방 곡곡.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신뢰악곡은 클로드 드뷔시의 피아노 트리오 G장조 중 3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입니다.

지금 함께 듣고 계신 작품은 클로드 드뷔시의 피아노 트리오 G장조 중 3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입니다. 드뷔시 하면 보통 달빛처럼 은은하고 몽환적인 피아노 음악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이 곡은 젊은 시절 드뷔시가 남긴 실내악으로 조금은 풋풋하고 서정적인 감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가 서로 조용히 마음을 주고받는 듯한 이 음악은 비 오는 여름날 살짝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 듣기에 참 잘 어울립니다. 화려하게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곁에서 조용히 앉아 마음을 쉬게 해주는 음악, 드뷔시의 피아노 트리오 G장조 중 3악장 안단테 에스프레시보 계속해서 함께 듣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한 주에 한 찬양씩 클라리네티스트인 제가 여러분께 클라리넷 연주 찬양을 선물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참 아름다워라입니다. 오늘은 마음속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소리를 담고 살아가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때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머물며 귀를 기울일 때 다시 평안을 얻고 조용히 살아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는 여름날에는 평소에 지나쳤던 것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젖은 나뭇잎의 색도 더 짙어지고 창밖의 빗소리도 하나의 음악처럼 들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조용히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잠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 안에 머물며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말씀과 은혜를 조용히 읊조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참 아름다워라 클라리넷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0: 세상 모든 딸들을 위한 우리 엄마의 기도.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계절은 한치의 변함없이 흘러 벌써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모든 계절 속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 우산 아래서 있을 때마다 주님의 세심한 손길을 보았습니다. 폭풍우가 내 인생을 덮칠 때에는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그 바위 곁에 머무를 때마다 저를 끝까지 붙드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햇살 가운데서는 그늘이 되어주셨고 그 그늘 아래 쉬어갈 때마다 지친 저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맑고 청아한 날에는 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셨고 그 넓은 하늘 아래서 길 대신 주님의 길을 더욱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꼈고 저를 향한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인생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앞서가 주셨고 머물러야 할 때와 나아가야 할 때를 알려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야곱의 복, 요셉의 복이 우리 딸들의 삶에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복 주신 사람들의 삶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으며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복을 쫓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였고 그 복이 그들의 삶을 따라왔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딸들도 복의 근원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말씀이 내 심령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정하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환경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딸들의 생각을 이끌고 선택을 이끌고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언젠가 우리 딸들의 입술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소리를 담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는 참 많은 소리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걱정의 소리, 조급한 소리,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소리들,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이 마음에 박혀 각박한 마음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침에도 밤에도 기쁜 날에도 마음이 조금 흐린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무는 사람. 어쩌면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들고도 다시 말씀 가까이로 걸어가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반복해서 들려주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비 오는 여름날, 젖은 나뭇잎이 더 짙은 초록으로

빛나고 창밖의 빗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조용한 노크 소리로 들릴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여전히 참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기 힘으로 물을 만들어내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마음속에 불안의 노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가 오늘 하루를 붙들고,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고, 그 말씀 하나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주 은혜가 흐르는 시간, 클라리네티스트 박주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찬양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순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회복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지쳐있고 웃고 있지만 영혼은 메말라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기쁨이 사라지고 처음 사랑의 뜨거움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로 부르십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원어의 의미는 낡고 쇠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하다, 새 힘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죄의 무게 속에서 단순한 용서만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회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내면까지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회복은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유대 문화에서 정결함은 단순한 외적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면의 회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복은 상황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마음에도 새 힘을 주시며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은 다시 시작됩니다. 찬양요술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진아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께서는 찬양 사역자 구순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걷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놀라운 승리 이후 깊은 낙심과 탈진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기보다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지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때때로 거대한 기적보다 조용한 돌보심으로 찾아옵니다. 인생도 사역과 책임 속에서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는 질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며 다시 일어서는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억지로 버티기보다 주님의 품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송정미 사모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회복은 단순한 감정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 흐르는 은혜입니다. 독수리가 새 힘을 얻듯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다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 가운데 새 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마커스 워십의 그 사랑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굴드는 세상을 떠나던 날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하,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구나. 영국의 시인 바이런은 자신의 마지막 생일날, 나의 인생은 말라버린 노란 낙엽 같구나. 내게 남은 건 오직 슬픔뿐이구나 라고 비통해했습니다. 또 당대 최고의 권세를 풍미했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유배지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그리고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 빛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이렇듯 백만장자도 유명한 작가도 대제국을 건설한 장군도 자신의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과연 인생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잠언 10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돈도 명예도 아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오는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시에 건강, 성공, 장수와 자손의 축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을 통해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한 열쇠를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 찬양이 있는 마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주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 시간으로 함께 하는데요.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에는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신이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미국의 한 통계는 두 집안 사람들의 후손에 관한 내력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맥스처스라는 사람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문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맥스처스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신앙과는 무관하게 산 사람이었는데요. 그 자손들을 조사해 봤더니 그의 후손 1026명 중 감옥에 갇힌 자가 300명, 창기가 된 사람이 160명, 알코올 중독자는 100명이나 있었습니다. 또 그의 가족 중 가난한 사람들 때문에 정부가 600만 불이나 되는 국고를 손해봤다고 말합니다. 반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후손 729명 가운데 목사가 300명, 대학 교수가 65명, 대학 총장이 130명, 저술가가 60명, 국회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람의 일생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더욱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정신적인 자산은 어떤 물리적인 유산보다 값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양육된 자녀는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며 사랑이 풍부한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돈이나 세속적인 명예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때 우리네 자녀와 자손들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확실히 알겠습니다.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고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욥기 42장 2절.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약속에 믿음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고 하실 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과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망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조바심을 항상 이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들을 이긴다는 믿음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도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말들은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루며 내가 맡긴 임무를 완수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서 하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성장해 갈지 알려주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오래전 영국의 한 가난한 마을에 평생 침대 위에서만 지냈던 몸이 불편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그 아이를 참 안타깝게 바라보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녀는 매일 아침 창밖으로 지나가는 이웃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지치고 힘든 출근길마다 이 소녀의 환한 얼굴을 보며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새 힘을 얻게 됐는데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연약한 아이였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온 마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축복이 됐던 겁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진짜 축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내 작은 미소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에 멈추지 않고 내 존재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쁘게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정말 큰 기쁨인데요. 이 기쁨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사는데요. 그것의 참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찬양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믿음의 외침이 되길 원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의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결애들아 그분의 사랑 우리 위에 굳건하고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처음과 같이 항상 영원히 아멘 라우다테 도미눔 주를 찬양하여라 소프라노 박미혜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돈모인의 찬양이었고요.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이 흐르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정치네 베이스 김요한의 찬양이었고요. 그 앞서 돌아와 돌아와 유전식의 트럼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준비한 찬양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나무에네의 찬양입니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바다 같은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으로 흘러가길 기도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하고 오신 찬양은 황지영의 내가 산을 향하여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김선희의 기도입니다. 기도란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늘나라의 창고 열쇠이기도 하고요. 원수의 배후를 지켜주는 보호의 울타리이기도 하며 신령한 상태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의 피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켜주는 풍요한 열매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셨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우리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요.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극심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동물들은 굴 속으로 숨어들었고 세상은 차가운 침묵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때 작은 어미새 한 마리가 얼어붙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희망의 노래였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던 여우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 미련한 새야, 네가 그렇게 노래한다고 해서 이 거대한 얼음이 녹을 것 같니? 네 목소리는 그저 차가운 바람 숲에 묻힐 뿐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숨기나 해. 그때 어미새는 깃털을 가다듬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것은 이 겨울을 당장 끝내려는 것이 아니야. 온 세상이 얼어붙어서 죽음의 계절이 찾아왔을지라도 내 안에 살아있는 봄의 생명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노래하는 거야. 내가 노래를 멈추지 않는 한 이 겨울은 결코 나를 이기지 못해. 세상은 영적으로 얼어붙은 빙하기와 같고 우리를 삼키려는 이리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에이 뭐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텐데 뭐 그렇게 사서 고생하면서 복음 전하겠다고 그러고 있어 라며 조롱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사명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영적으로 얼어붙은 그런 땅들이 녹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봄을 기다리며 복음 들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과 함께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김도연의 봄, 홀리원의 봄처럼 비처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들이 행해야 할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고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을 때는 거리로 나와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계속해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영국의 출퇴근 시간 런던 지하철을 역은 엄청난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혼잡하다고 하지요. 거기다가 갑작스러운 선로 고장이나 파업이 잦아서요 노선이 꼬이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때 역 광장에는 확성기를 틀고 바뀐 노선과 목적지로 가는 빠른 길을 소리 높여 안내하는 교통 안내원들이 배치되면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바쁘고 짜증이 난 출퇴근길 시민들은 안내원의 목소리를 시끄러운 소음 취급하며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일쑤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 좀 조용히 좀 해요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하던지 또는 어우 길이 왜 이 모양이야 아니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이 안내원들한테 따지면서 짜증내거나 삿대질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내원들은 사람들이 귀를 막거나 화를 낸다고 해서 안내방송을 중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누군가 화를 내며 지나간 자리에서도 곧바로 확성기를 입에 대고 다시 외치는 겁니다. 이쪽 길을 막겠습니다. 저쪽 플랫폼으로 가셔야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쪽으로 가십시오. 그 안내원의 사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호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잘 좀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 안내원의 사명은 그 자리에 서서 바른 길을 계속 외치는 것. 그거 하나가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안내원은 안내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나아간 세상은 이리때와 같아서 복음을 거부하고 냉대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이 영접하지 않아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반응과 상관없이 생명의 길을 외치는 것 그 하나가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 오늘도요 정말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배에서 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묵묵히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사명선, CCMING의 사명까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편물을 가득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나 난파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한 집배원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집배원은 구조를 기다리면서 섬에서 몇 달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옷은 다 찢어졌고 몰골은 아마 불황자와 다름이 없었겠지요. 시간이 지나서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오는 것을 본 집배원은 기뻐하면서 육지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집배원이 배에 올라타면서 가장 먼저 챙긴 것은 자신의 입을 옷이나 보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난파된 배에서 겨우겨우 건져낸 무인도 그 동굴 속에 숨겨놨던 그 우편물 가방. 처음에 난파됐을 때 자기가 전화라고 했다가 못 전한 그 우편물 가방, 그걸 제일 먼저 챙기더래요. 구조대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이 힘든 무인도에서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기적같은 상황인데 왜 이 낡은 가방을 그렇게 챙기는 겁니까? 집배원이 대답합니다. 제가 비록 섬에 갇혀서 다 죽어가는 처지였을지는 몰라도 제 사명은 이 편지들을 주인에게 전달해야 하는 우편 배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조가 되었으니까 제 사명을 다해야죠. 성경에서도요, 제자들은 주머니도 배낭도 신발도 없이 지극히 연약하고 결핍된 상황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들의 손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편지가 들려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이 힘들고 척박하다고 해서 배달부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린 모두 주님의 대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원데이 월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네,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원데이 워십의 하나님의 대사 안성진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고라신과 벳세다 마을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받을 심판이 두로와 시돈이 받을 벌보다 더 크다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저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은 건강한 공동체에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이어지니까. 기러기들은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대형을 이루어서 V자로 비행을 한다고 하죠. 앞에 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르는 기러기들에게 양력이 생기면서 혼자 날아갈 때보다 70% 이상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에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에서 주목할 점은 맨 앞에서 바람을 맞으며 무리를 이끄는 리더격 기러기의 그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뒤를 따르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뭐 알겠어요. 근데 울음이 왜? 이런 생각이 들죠.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비행 내내 끼룩끼룩끼룩끼룩 여러분 들어보셨죠? 막 이렇게 새들이 날아갈 때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기러기 날아갈 때 끼룩끼룩끼룩끼룩. 이것은요, 리더를 향해서 우리는 리더 너의 인도에 기꺼이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

0: 기록 힘내 기록.
1: 응원이자 신뢰의 표시가 바로 깨록깨록 그 울음소리라고 하죠. 만약 어떤 기러기가 내가 왜 저 기러기를 따라가야 돼? 아, 내 맘대로 날아가겠어 하면서 대형을 이탈하거나 무리의 소리에 귀를 닫게 된다면 거센 맞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추락하거나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기러기들은 공동체가 지르는 그 소리를 생명의 신호로 믿고 철저히 보조를 맞추어 간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둘씩 짝지어서 공동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 리더와 신앙의 지체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끼룩끼룩과 같은 그런 말씀과 권면에 그 우리가 그냥 거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공동체가 나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는 생명의 울타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난 여기 나갈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 바람의 저항을 거세게 맞는 그 기러기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뒤요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여 다 함께.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우리 함께 기도해, 지명현 목사님의 성도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회 날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뛰어난 연주자가 각자의 악기를 들고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 중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도 있었고 자존심 강한 플루트 연주자도 있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면 제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명 연주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대로 연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전면에 선 지휘자의 손짓을 바라보고 지휘자가 해석해주는 악보의 흐름에 자신을 맞춰간다는 겁니다. 한 바이올린 단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연주를 잘해도요, 지휘자의 신호와 공동체의 호흡을 무시하고 나만의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나오는 그 명령을 음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믿고 내 악기를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한 주님의 권위를 담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세워진 말씀의 권위와 지체들의 건강한 권면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고 순종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아름다운 복음의 하모니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한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민호기 목사님의 정금 같은 사람.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정근 같은 사람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림픽 마라톤에 출전한 한 유망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스 중반이 지났을 때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고 지금 더 스피드를 내야 아프리카 선수들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는데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판단대로 확 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에서 함께 달리던 팀의 페이스메이커 동료 선수가 단호하게 지금 오버페이스를 하면 35km 지점에서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 내 말을 믿고 지금은 철저히 내 발걸음 소리에 맞춰서 에너지를 아껴야 돼. 알았지? 선수는 순간 갈등을 하긴 했지만 감독님이 세워준 동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숨소리를 죽이고 오직 동료의 지시에 순종하며 페이스를 유지했는데요. 결국 마지막 5km를 남겨두고 지금이야! 하고 힘을 쫙 쏟아부은 선수는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인터뷰에서 내 판단을 믿지 않고요. 끝까지 곁에서 페이스를 조절해준 동료의 음성을 감독님의 지시로 믿고 순종한 것이 오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하지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은 거칠고 유혹도 많아서 이 스스로의 판단대로 행하다가는 영적으로 지치거나 무너지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동역자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권면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믿고 조바심과 판단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영적 마라톤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의 버전으로 함께 나누고 인사드릴게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헤르츠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카운슬링 기법의 창시자 칼 로저스는 경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경청은 깊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단어, 생각, 깔려있는 의미, 숨겨있는 의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이야기지만 때때로 그 밑에는 인간적인 절규가 묻혀 있습니다. 또 칼 로저스는 심리 상담의 70%는 듣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이란 책에서 마찬가지로 경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사연을 물으셨고 들어주셨습니다. 옳은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셨고요. 그들의 사연을 먼저 경청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공감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소진영의 믿음과 삶, 앞서서 들으신 찬양 범키의 공감하시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감하시네 찬양, 보통은 위로부의 찬양으로 들려드렸는데 오늘은 범키의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경청, 듣는 것의 70%가 심리상담의 전부다. 칼 로저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일의 신학자고 또 순교자이신 본 회퍼 목사님은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아무런 진리를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들어야 할 때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의 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막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마치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의 귀를 엽니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은 본

보네포 목사님이 쓰신 그 시 위에 붙여진 찬양이죠. 보네포 목사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의 신학자고 목회자입니다. 당시 그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적발돼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순교 전에 투옥되었을 당시 지인들을 위해서 썼던 편지,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들을 엮어 만든 곡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대에 오르기 직전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로써 끝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그 유언과 같은 시,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저도 이렇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김동국의 삶 위의 주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더 듣겠습니다. 더 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 나갈 때 찬양도 올려드리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먼저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 열린 귀로 세상에 다가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 주신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월십의 내 안의 한계를 넘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윌러브의 낮은 곳으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아이빅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희망세의 내 눈만 바라봐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박진희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임진웅의 개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산 소망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하겐 알게들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줄라이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리의 받은 복을 세어 봐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보통 감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또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감동했을 때, 그 감사함.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면 어떤 큰 일이 아니어도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는데요. 우리는 감사할 거리보다 걱정, 근심할 거리들을 더 쉽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찾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 북녘당에 계신 성도님들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의 지도자나 또 당, 뭐 수령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또이 방송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신앙 생활을 할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두 감사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지선의 감사라는 찬양 전해드렸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숨을 쉬는 것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해야 함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살다 보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일들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감사를 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고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 좋은 일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을 우리가 바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도, 그것 또한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남북한 한국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외부의 정보들, 또 날씨들, 세계의 뉴스들 함께 하실게요. 찬양과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라디오 AM 채널을 통해서도 북녘 땅에서는 듣고 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한마음이 돼서 우리는 같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은 북녘 땅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분들의 간증,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누리며 살아가시는지를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김도현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0: 다동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민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이끄셨는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분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솔 자매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인사와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 네, 저는 나솔이고요. 제가 살던 곳은 두만강 인근 쪽에서 살고 있었고요.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

0: 시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한 2000년대쯤에 탈북을 하셨네요.
0: 맞습니다.
1: 네. 먼저 어린 시절 그래도 생각이 많이 나실 텐데 지금도.
0: 네.
1: 네.
0: 그렇죠.
1: 북한에서의 삶을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0: 굉장히 제 나름의 자랑이라면 자랑인데 제가 거기에서 조금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 같고 북한이라는 사회가 다 이렇게 계급 사회고 조직 문화로 되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도 그 나름의 역할 네. 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어려운 사회는 맞지만 나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유년 시절을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보냈었고
1: 네.
0: 나름 부유한 삶까지는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에서
1: 네.
0: 평범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한 것 같습니다.
1: 예.
0: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도 그러한 부모님의 역할이 많은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보니까 참 밝으세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어렸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0: 네. 그래서 제가 탈북민이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뭐 트라우마라든지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덜했던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사회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그 그늘 아래서 세상 모를 때 삶이었어서 가지고
1: 네.
0: 크게 저에게는 뭐 트라우마로 남는 건 없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을 넘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그 두려움과 예, 그 잡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경험은 있지만서도
1: 그렇게 그래도 북한 내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아래 네. 열심히 또 리더십 있는 학생으로
0: 네.
1: 자랐는데 탈북을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일들이 있으셨나요?
0: 그게 제가 한 18, 19 학교 졸업할 때 무렵에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장사를 이제 같이 도와서 갔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북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어려움은 겪었지만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이런 삶은 아니었는데
1: 네.
0: 어느 정도 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좀 필요로 했나 봐요 도움을 그래서 그때 한번 장사를 갔는데 그 열차칸에서 북한 안전원 보안원들이 무지막지하게 돈을 받고 사람을 그냥 던지고 그러고 이쪽에서 뭐 돈을 받고 저쪽에서 돈을 받고 하면서 그냥 그 장사 배낭 하나를 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 권력을 내세워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을 뜯어가고 그렇게 이제 엄마가 장사를 해서 집에 왔는데 결국 남는 게 없는 거예요.
1: 다 뺏겨서.
0: 네, 미치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사춘기였던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게 사회 불합리함이 그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는 그냥 집, 학교 이거밖에 모르고 그냥 그 북한의 그 체제 교육
1: 네.
0: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막 이런 거를 배우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삶이구나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내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때 이제 사회 불합리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아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뭘 정의롭게 말하면서 내가 주장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찰나에 제가 또 이제 친구와의 그 드라마를 같이
1: 한국 드라마를
0: 네네 보게 네. 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한국이 엄청 그 어렵게 사는 나라 자본주의에 썩어 빠진
1: 예, 그런, 어렸을 때 배웠던 대로
0: 예 그런 나라고. 간간이 중국을 통해서 그런 뭐 한국 그 브랜드가 있는 것들을 보면 옷이 되게 좋다, 물건이 되게 좋다 정도는 알았지만 그거를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딱 접하니까 그 사실감이 확 다가오면서
1: 네.
0: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구나 그러고 한 번 태어나는 인생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나는 북한 사회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아, 우리 엄마 아빠 이상으로 살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그 10대 후반 때 마음이 20대 초반 10대 후반 그때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1: 예.
0: 그러면서 아 중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야겠구나. 그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1: 그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간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면.
0: 그렇죠.
1: 그러니까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0: 그때 당시는 네. 그거에 대한 뭐 특별한 정보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막연하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길은 중국을 거쳐야

0: 하지만이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한국에 갔을 거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추측하는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1: 동네에도?
0: 네네네.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 어떻게 가는지, 한국에 갔는지 여부에 대한 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1: 몰라도.
0: 중국을 거쳐가야 되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던 것
1: 그렇게 또 실행에 옮기셔서
0: 같아요. 맞습니다.
1: 탈북길에 올랐습니다.
0: 네.
1: 중국에서 그럼 삶이 조금 길게 계셨나요?
0: 아니요,
1: 어떠셨어요?
0: 중국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못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1: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참긴 시간인데
0: 그렇죠. 네.
1: 북한을 탈북하셔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얘기들은 뭐 10년, 20년도 있으시고
0: 네.
1: 지금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거에 비해서는 짧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 1년 한 8개월 정도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그게 지금도 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일단 경찰차를 보면 그냥 죄짓지 않았는데
1: 네.
0: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꼬이고 어떻게 그 제스처를 해야 될지가 이제 막 하얘지는 그런 것.
1: 중국에서 이제 숨어 살았어야 됐기 때문에 혹시
0: 맞습니다.
1: 나를 잡으러 온거 아닌가?
0: 네, 그래서 그 죄지음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먹고 살기 어렵고 이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그 나름의 어려움 때문에 온 거지 나라를 배신한 건 아닌데
1: 그렇죠.
0: 그 막연한 그 죄책감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고 어찌됐건 중국 사회에서는 저희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1: 호적도
0: 불법, 그쵸,
1: 없고,
0: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1: 네.
0: 잡으면 뭐 감옥을 거쳐서 북송을 시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서 한 1년 가까이에는 연변 쪽에서 있었는데
1: 네.
0: 거기는 특별히 그 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도 하고 너무 그때 시간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군가와 친해지기도 어려웠었고, 예, 왜냐면 친해지고 알게 되면 이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중국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튼 중국 공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또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불안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라든지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은 겪지는 않으셨어요?
0: 아, 제가 그렇게 탈 뻔했죠. 근데 이제 머리를 써가면서 뭐, 예,
1: 피하셨구나.
0: 제가 뭐 어디를 가면 돈 그보다 더 주겠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어찌됐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따돌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 두만강을 넘으면 두만강 거기에 그 농촌 마을이 있는데 거기 분들은 거의 다 그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수시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었고 요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엄청 많았었고 거기 분들은 다 그런 인신매매 집단이고
1: 아이고.
0: 그런 세력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젊고 여자면 무조건 팔려가는 게 약간 룰이에요. 어떻게
1: 그
0: 보면.
1: 지역에서,
0: 네. 근데 저는 이제 친척을 찾아간다라고 물론 친척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도와서 많이 준다. 그러는 내가 그만한 이상의 걸 주겠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이제 안쪽까지 들어온 거죠.
1: 그래도 참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시고
0: 네.
1: 그때마다 상황을 모면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어떤 뭐 브로커를 만나서 오신 거죠?
0: 중국에서 한국에 오기까지는 중국에서 한국인 남자를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잠깐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조선족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의 도움으로 제가 한국에 좀 쉽게 왔죠. 네.
1: 그래도 다행이네요.
0: 맞습니다.
1: 중국에서의 1년 8개월 정도의 삶을 가까스로 마감을 하고 한국에 오게 된 우리 나소혜 자매님, 벌써 한국 정착이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 또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찬양 함께 하신 후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자매님 평소에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찬송이 있으신가요?
0: 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1: 네, 이 찬송 평소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0: 네네. 마음이 좀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예, 저의 신앙의 마음이 대표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를 벌이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 탕감 혜택을 내걸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로 병력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증시가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예술대학들이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영웅화하는 내용을 졸업작품 과제로 내주면서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이 라면과 과자 등 식품 수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는 품질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한 월드컵 소식입니다. 한국의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두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이비드 윌레졸 부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전략산업 및 안보 포럼에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목록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가 비핵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주요 7개 나라 정상회의 공동성명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문서에서도 북한 비핵화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윌레졸 부차관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면 미국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협상 재개 시점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이른바 힘을 통한 평화 기조 아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해외 IT 인력 활동, 가상화폐 탈취 등 불법 수익원 차단에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 판단보다 군사적 준비 상황이 우선돼야 한다며 성급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이 악용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조건에 기반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정상회의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받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격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밤사이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모스크바 인근의 대형 정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주요 공항 여러 곳의 운영도 한때 차질을 빚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공격이 최근 2년 사이 모스크바를 겨냥한 최대 규모 공세 가운데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습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불타면 모스크바도 안전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공격 이후 추가 공습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여러 지역도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독일과 방공망 지원 협정을 체결하고 추가 무기 지원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의 테러 압박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단됐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전선에서는 양측의 군사 충돌이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거액의 입대 보너스와 채무 탕감 혜택을 내걸고 병력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입대자들에게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 보너스와 대규모 채무 면제, 각종 사회적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사상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참전에 따른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금

이전적 보상만으로는 입대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1분기 군 모집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20%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정보기관은 전쟁 이후 러시아군 사망자가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징집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떠난 러시아인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과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국가 출신 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서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증시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지난해 초 1조 6천억 달러 수준에서 최근 5조 2천억 달러 규모로 늘어나 1년 반 만에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초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주요 유럽 국가는 명품과 자동차, 금융산업 중심의 구조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열풍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더욱 확대될 경우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주요 예술대학들이 졸업반 학생들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희생과 충성심을 찬양하는 내용을 졸업작품으로 창작하라는 과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무용종합대학과 평양연극영화대학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의 영웅성과 희생정신을 부각하는 작품을 졸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음악무용대학 학생들은 기존의 연주나 성악 발표 대신 직접 작곡과 편곡, 무대 연출까지 포함된 집단 창작 작품을 준비해야 해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생들은 졸업작품 평가가 향후 직장 배치와 진로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해 긴장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작품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러시아 파병 군인들을 반제 투쟁의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 역시 북러 관계를 강조하고 청년층에 대한 사상 교육과 충성심 검증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담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이 라면과 과자, 사탕, 맥주 등 다양한 식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관 세관을 통해 김치라면과 해물라면, 소고기 라면 등 여러 종류의 라면이 중국으로 반출되고 있으며, 과자와 사탕류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과거에는 중국 상품이 북한으로 들어오기만 했지만 이제는 북한 제품도 중국에 수출된다며 경제 발전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포장 디자인이 이전보다 개선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는 북한산 식품이 중국산이나 한국산 제품에 비해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호기심에 북한산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수요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소식통은 중국에서도 한국산 라면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북한산 가공식품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식 헤어와 메이크업을 체험하는 이른바 K-뷰티 관광이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헤어와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 촬영까지 진행하는 체험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형수술과 달리 비용 부담이 적고 짧은 시간 안에 외모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한국에서 스타일링을 받은 뒤 변신한 모습을 소개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으며 한국식 화장법과 헤어스타일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과 성수동, 홍대 일대 미용실과 메이크업 전문가들은 중국어 예약 서비스와 홍보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K-POP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에 힘입어 한국의 뷰티 산업이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한 쇼핑 관광을 넘어 직접 변신을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합뉴스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위 진출은 무산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9일 열린 A조 2차전에서 개최국인 멕시코 축구 국가대표팀에 0-1로 패했습니다. 1승 1패, 승점 3점을 기록한 한국은 조 2위를 유지했지만 멕시코가 2연승으로 조 1위와 32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조 선두 도약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대회는 48개국이 참가해 조 1, 2위 24개 팀과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합니다. 조별리그 순위는 승점이 같을 경우 상대 전적을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한국이 최종전에서 승리하고 멕시코가 패해 승점이 같아져도 멕시코에 패한 한국은 조 1위가 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르는데요. 한국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조 2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패할 경우에는 다른 경기 결과에 따라 조 3위 또는 최악의 경우 조 4위로 탈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 2위로 32강에 오르면 B조 2위와 맞붙게 되지만 조 3위로 진출할 경우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이나 벨기에 축구 국가대표팀 등이 포함된 조의 1위 팀과 상대해야 할 수 있어 더욱 어려운 대진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하루 동안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로 시작해 25도로 오르겠습니다. 평안북도는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가 내리겠는데요. 신의주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로 시작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의 하늘은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개성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로 시작해 낮에는 26도로 상승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7도, 청진 15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0도, 청진 1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파도는 1m에서 최대 3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2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 북한 주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들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한 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고백을 함께 합니다. 시편 86편 15절과 16절의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번더 함께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의와 성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 내게로 돌이키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당신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당신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우리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남과 북 가운데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간절한 기도로 이 새벽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께 함께 그 마음 올려드리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함께 할게요.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의인들이 도움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며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 곁에 계시고 통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며 오늘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주님 손 꼭 붙들고 위로와 평안 누리시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구경꾼 때문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의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고 그래서 구경꾼이지. 십자가 앞에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은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누가복음 23장 36절 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교회 내에는 3대 꾼이 있다고 그래요. 구경꾼, 관목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말꾼, 입으로 말로 한복 보는 사람들, 세 번째로 일꾼, 말 없이 실천하는 꾸준하고 충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경꾼, 말꾼, 일꾼, 여러분들 중에서 이 세 번째 일꾼이 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가에 구경꾼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 자기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낱낱이 나열을 했을 때 물동이를 우물가에 두고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을 때, 물론 구경하러 왔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여자의 말에 그의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구경 때문에 쫓아다닌 사람들 중에서 구경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데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닌 주님의 일꾼으로 어두운 세계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남한 정착 이제 100일 차에 접어들고 계신 청진의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은 광명에서 또 터를 잡고 사랑하는 너무나 어여쁜 따님과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선생님과의 만남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0: 이오키 선생님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앞서서 나누기도 한 것처럼 선생님 고향이 함경북도 청진이에요.
1: 네.
0: 함경북도 청진이면은 꽤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1: 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로 방송으로 불어도 상상도 네. 못할 겁니다. 맨발로, 맨 얼굴로, 네이 없이 하나의 우악인만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분들 수없이 많았고 정말 옷을 싸입자도
0: 네.
1: 그걸 싸입는 돈이면 그 하루 자식이 굶어야 하니까 그 꽃제비들이 죽는 사람을 내가 넘어떼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했고 죽은 사람 옆에다 두고 나는 그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만 살았고 그런 행편입니다.
0: 그때가 이제 고난의 행군을 막 지나고 나서 예, 풍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이제 탈북을 하셨잖아요.
1: 내가 탈북할 때에도 고난의 행군이 기양될 때였습니다.
0: 네.
1: 역시 지금도 나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저 뻔하고 뻔하게 그렇게 하고 이번이 오면서
0: 네.
1: 들어오는 분 새로 들어오는 이번 분들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눈물겹고 정말 우리 들으면서도 우리도 눈물 흘렸습니다.
0: 언론에서 제 2의 고난의 행군이 북한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한 데도 있더라고요.
1: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정말 하느님이 능력으로 어서 빨리 저 북한을 좀 건져줬으면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중국에서도 수년 동안 계셨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시간 전에
1: 예.
0: 북한에 있었을 때 고향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1: 99년도에 나왔습니다.
0: 몇 살 때쯤이셨죠?
1: 그때 29살, 30살 잡히는 해 1월 23일입니다.
0: 겨울에 나오셨어요.
1: 예.
0: 그러면 20여 년 전에 고향의 모습이 선생님이 기억하는 고향 청진의 모습은 어떤 풍경이에요?
1: 지금의 내가 고향의 풍경은 그 사람들이 머리 꼭대기에 소래를 이고 자기가 장사할 수 있는 능력대로 사탕이면 사탕, 고기면 고기, 쌀이면
0: 네.
1: 쌀을 머리 꼭대기에 이고 버스도 없고 모든 게 없기 때문에 그 장마당과 정진세에서 수남 장마당까지 걸자면 한 40분, 45분 정도 내 집에서부터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그 붐비던 사람들, 동복도 못 입고 그걸 한 푼 벌어야만 그 자식을 살고 남편도 살아야 한다는 그 탈탈거림을 그거밖에 나는 지금 상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0: 아무래도 고난의 행군 시기 전후에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장마당에서도 직접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짙게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어서는 이곳에서 보시는 또 북한에 대한 소식들이 있으시잖아요.
1: 예.
0: 그리고 지금까지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곳에서 정착하시면서도 그렇고 고향 땅을 계속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떠올리시고 더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에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이 바라보는 북한 땅은 어떤 곳인가요?
1: 암흑의 땅입니다. 암흑의 땅을 하고 암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이랑 말할 것인가. 우선 첫째 돈 있는 놈만 살고 백성은 못 삽니다. 정말 못 삽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걸 내가 못 산다고 말로 못 삽니다. 어떻게 못 사는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끝은 없지만
0: 네.
1: 우선 첫째 미천이 없고 하루 한 끼 사리가 고달픈데
0: 네.
1: 그렇다고 또 조금 좀 중국하고 교제해서 살자면 잡아가고 가다였고
0: 네.
1: 한국말을 조금 여기에서 한국에 대해서 잘 산다고 왜 우리는 이 한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가 하고 말하면 그 한마디에 정치 범교사에 가야 되고
0: 맞아요.
1: 어쨌든 정말 거기서는 예, 효원할래 효원할 수 없습니다.
0: 북역에서는 북한 당국이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이곳에서 그렇게 암흑의 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북한 땅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향을 위해서 선생님이 기도하고 계신 바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0: 같아요.
1: 예.
0: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1: 그저 모든 고난과 모든 영혼을 다 지니고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분들 여리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밥만 먹고 사는 그러한 것을 내려다보시고 어서 빨리 북한 땅에도 우리에게 남한과 같이 나처럼 행복하게 웃으며 살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어서 빨리 북한을 살려주십시오.
0: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고향 땅을 위해 올려드리는 우리 이오키 자매님의 이 기도가 이 순간에 함께하고 있는 남과 북 곳곳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을 줄을 믿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도 쉬지 않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던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이 고향인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이오키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땅 곳곳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주일에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의 예배로 생명 양식을 얻고 새로의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고요한 마음으로 골방의 예배자로 주님을 뵙길 원합니다. 각자 계신 그 자리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나를 엄습하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22일 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감찰하시고 돌이키시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요나는 주전 8세기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여러분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요나의 활동에 대해 짧게 한마디를 언급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선지자 요나의 활동이 나오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했던 선언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요나는 이제 그 왕들에게도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선지자 요나에게 이방인을 향한 사역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택한 선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신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수르는 워낙 이 잔혹하거든요. 아수르 왕이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비석을 세웁니다. 세워서 어떻게 정복해서 포로들을 대했는가 이걸 보면은 아주 뭐 끔찍하죠. 막 살가죽을 벗기고 또 남성들은 저항하지 못하게 아예 남성의 이 생식기를 잘라버리고 아주

잔혹한 나라로 아주 아주 유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저쪽 니느웨로 가라.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요나가 기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이제 도망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풍랑 파도가 일어나서 이 선주와 선장들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구 때문이냐,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렸네요. 하나님께서는 요나 너 때문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누가 이렇게 됐는가를 이제 연중에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이 좋게 뭐 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성경에는 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비뽑기조차도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결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자, 원래 오늘 우리 읽은 요나서는 1장 17절부터인데 히브리 성경은 17절이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17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죠. 근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제 17절이 2장 1절이고 2장 1절이 2장 2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17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럽니다. 자, 이 강팍한 요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면 우리는 절망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빠진 바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절망의 바다에 빠질 때 예비한 사람이 있고 예비한 만남이 있고 예비하신 환경이 있고 예비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낙망하고 절망하기가 쉽죠. 그러나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 내가 비록 이런 어려움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손길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자, 꿀꺽 하고 들어갔죠. 자,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럽니다. 자, 요나의 이 3일. 여러분 이 3일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이때, 그때를 이제 3일 후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때 3일 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 그래서 예수님도 무덤에 묻혔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자, 이 3일 동안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바꾸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빠져보니 자기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시스로 갔던 게 이제 떠오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하나님. 그런데 이 빠져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깊이 빠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있죠. 그 뭐냐? 내가 그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싫어하지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고난, 징계는 우리의 삶에 교만하고 좀처럼 변하기 쉽지 않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결코 달가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유익이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예전처럼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기도할 게 오죠. 끊임없이. 자, 여호와께 불러서 아뢰니다. 자,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자, 여러분, 스올의 뱃속, 이 스올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이제 보통 음부, 지옥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가장 어둡고 컴컴한 사망의 구렁텅이 스올이죠. 근데 이 스올의 뱃속이라고 그러죠. 이 뱃속, 스올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여러분이 참 놀랍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하느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오락가락하지만 들으셨나이다라고 확신 있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요나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며 그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심령을 감동해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이런 막 기도가 뜨거워져요. 근데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모를 때는 기도도 맹숭맹숭해지게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물론 어제 너무 늦게 주무셔서 피곤하신 분들은 기도가 뜨겁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심령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스올의 뱃속, 정말 절망스러운 가장 밑바닥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 스올의 뱃속에도 누가 계시다? 주님이 임재하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발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시죠. 자, 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닥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자, 여러분, 이 요나를 바닷속에 던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배 선원과 선장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뭐라 그러냐? 주께서 나를 던졌다 그러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섭리의 손길이라고 합니다. 섭리, 섭리. 섭리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섭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요나는, 요나서에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하심, 보이지 않는 손길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요나서 4장에 가시면요, 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박농쿨을 누가 예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아이, 뭐 그냥 컸나 보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농쿨 예비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 7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했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사. 와가지고 이 박농쿨을 막 갉아먹거든요. 그 벌레도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8절에 해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던졌다는 거죠.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 힘들죠. 그럼에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성전이라는 건 주님 계신 곳. 주님의 임재의 장소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보면은 성전이 또 나오는데, 예. 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물론 물리적으로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바라볼 때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얘기를 하죠. 나의 기도가 주께 올라가는데 주님 계신 하늘의 성전에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나는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강화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물이 나를 영혼까지, 그러니까는 빠지네 바닷속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뭐 정신이 없죠. 게다가 재미있는 표현을 보면 여기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마도 큰 물고기가 확 다 먹으면서 미역, 해초, 돛 이런 거 다 먹은 것 같아요. 먹어가지고 이 위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속에 요나가 있는데 막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미역, 말미잘 이런 애들이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둘렀다 이거죠. 그 여기 보면은 주의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힘든 거죠. 자, 6절에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나 가두어 싸우나 산은 뿌리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깊이 높이 올라간 산일수록 깊은 뿌리가 있다고 믿었죠. 근데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건 제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보면요. 아직 하나님 안 건지셨고 뱃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예언적 완료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막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이루어주심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아니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언적인 완료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이자 성령의 감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럽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자, 요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다시 이 민생의 밑바닥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돌아가겠다는 거죠.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내가 가서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할지 안 구원할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주님께 달려있고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나갈지 안 나갈지 이 모든 것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자,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구해주시죠.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뭐합니까? 말씀하시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안 듣지 물고기들은 잘 듣습니다. 사람이 고약해서 이게 잘 안 들어요. 자, 말씀하시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이고 요나 고생 많이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온갖 오물들을 다 경험하며 인생의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기도하죠. 자,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면 요나는 자기 힘으로 자기 뜻

0: 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자기 두 발로 걸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죠. 자, 이때 요나가 고백하는 근본적인 것에는 뭐가 있느냐? 아,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요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고기 뱃속까지는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때 그때 우리는 뭐하냐? 주 앞에 나와 비로소 엎드려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일꾼으로 요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주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가장 깊은 곳에서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요나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결론을 생각하면 그분의 생각은 늘 옳다는 것이었어요.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명령을 저버리고 버리는 다시스로의 역주행은 물고기 뱃속의 3일이라는 다소 스릴 넘치고 동화 같은 상황을 요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데요.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온 이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오만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영적 감각조차 무디였던 그를 주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바꾸어 놓은 이 3일의 경험이 우리에게도 오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저버린 요나를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고치시고 다시 사용하십니다. 서원을 갚겠다는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요나를 다시 세상으로 내놓으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에 함께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옆에 두거나 알게 되어 마음이 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신의가 없는 사람은 배신을 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진실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를 의지할수록 믿었던 만큼 받은 상처도 크고 아픕니다. 여러분 주위에 진실하고 믿음직한 진정한 친구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잠언 2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우레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리 삶의 위기 상황에서 진실하지 않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389장, 새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첫 찬양 함께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옆에 두면 공경에 처할 때 크게 후회합니다. 이런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을 믿어주던 사람을 도와주지 않거나 심지어 해칠 수도 있습니다.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윗도 공경 중에 자기를 책망하고 얕보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전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고 안타까워했고요.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신실한 하나님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두 곡의 찬송 나눌게요. 찬송가 489장, 새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521장, 새 찬송가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진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권면하는지 들어보면 됩니다.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고 선한 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진실한 친구를 얻으려면 내가 먼저 진실한 친구가 되어야 하지요. 주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친구들이 나와 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와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진실한 친구를 사귈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은 우리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눈 6.25가 있기 때문에 왠지 분열과 단절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평화한 그런 한 달이 되어지길 소망하면서 저는 마지막 찬송 나누고 여기서 물러갈게요. 찬송가 358장, 새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 함께 하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제 하지도 지나했고요. 이제는 정말 완전한 여름입니다. 각종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철이 되면은 피어날 때가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자연의 섭리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꽃은 자기가 피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아요. 꽃들은 절대로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질 뿐 다른 꽃을 의식해서 빨리 핀다든가 아니면 늦추어 피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도 꽃입니다. 제각각 활짝 필 때가 있어요. 일찍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자기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되고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맞추어 활짝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주님의 시간,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베르야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나누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유대인 교육의 핵심은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최소 두 명 이상이 짝을 지어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공부든지 하브루타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의견도 밝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배운 내용을 설명할 때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장은 네 생각은 어때? 입니다. 유대인의 하브루타 교육은 요즘 교육의 핵심인 메타인지 발달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한국의 교육청에서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브루타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은 가정이며 아이들이 처음으로 접하는 주제는 탈무드와 성경입니다. 유대인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주제로 최대한 자주 하브루타를 합니다. 나라가 없었을 때에도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었던 비결로 하브루타를 꼽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 돼야 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쑥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모이는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가정에서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월드비전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테너 지명훈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지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씻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죄인이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함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겸손은 스스로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약하고 추한 모습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진정 겸손의 사람이라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사랑하며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편한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건을 걸어둔 사랑, 계산기를 두드리는 친절은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님 말씀 앞에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주님은 조건을 지우라고 하십니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심지어 나를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울타리를 조금 더 넓히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배반한 자도 거역한 자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에 대한 자비를 거두신 일도 없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의로 혼탁해진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옵소서.

내게 하옵소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지 못한 마음, 불의를 보고도 외면한 마음, 권력의 이기심 앞에 눈감아 버린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처럼 따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점점 강한 햇살을 느끼게 되는 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지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도 많아지겠죠. 날씨로 인해 힘든 순간이 많아질수록 칭찬과 격려로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찬사에 굶주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격려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도망하자 하며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지난 이틀 동안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도 2년 동안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성을 내며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이에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가니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고 청하지요. 그렇게 또 요압의 중재로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화해 같지만 화해가 아닌 입맞춤을 합니다. 그 후 압살롬은 성문 길 곁에 서서 송사를 해결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요. 그러기를 4년,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오늘 10절에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고해요. 다윗은 자녀 고난으로 점점 거룩해져 갔지만 압살롬을 키운 것은 분노였어요. 회개는 안 되고 분노는 나의 힘을 외치면서 내버려 둠의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송사하러 온 이들의 억울함에 감정이입을 해주고 껴안아 주니 12절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고해요. 그러나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왕은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신 사람은 왕이 되든 안 되든 평안이 있지만 스스로 올라가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공허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압살롬은 사실 11년간 안 보며 훈련시킬 제목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줘야 할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가 필요했고 피해의식도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간과했어요. 압살롬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해요. 속은 자가 나쁘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별하는 영안을 달라고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디에서 왕이 되고 싶나요? 직장과 가정에 왕이 되어 만족하나요?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그렇게 빼앗고 싶나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려면 둘째, 도망가야 합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은 14절에서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하며 재촉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자와 곰과도 싸워 이겼던 다윗이에요. 그토록 용감했던 다윗이 맞서 싸우지 않고 도망합니다. 왜일까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급박한 순간에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구별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니 누가 내 편인지 분간이 안 되고 동족끼리 서로 죽일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 곧 자기 백성이었어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곧 구원이 최우선이었던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기에 무조건 도망가야 모두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망은 패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도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별은 무슨 일을 당한 후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훈련되어 있어야 급한 상황에서도 딱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이죠.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 자기 삶의 결론임을 즉각 안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맞서기보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도망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16절에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둔 것은 압살롬이 후궁까지 해치겠나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마저 섭리에 맞게 쓰셔서 추후에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왕노릇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 다윗이 도망하듯 더 큰 나의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공동체 곁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끝까지 이기려고 싸우나요? 사랑해서 져주나요? 사랑하기에 물질, 명예, 시간 등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물러난 적이 있나요? 도망갈 때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 고난으로 도끼가 가득했지만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도끼가 빠졌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부자가 되어 시댁과 친정에서 인정받고 싶었지만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고 남편의 사업까지 망했어요. 그 여파로 저는 투잡을 뛰다가 다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시기에 지인의 권면으로 교회에 다니며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가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여기저기 살피다가 남편의 바람이 드러났지요.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온몸으로 절규하며 원망했는데 교회 지체들은 이 사건이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지난날 남편의 사업이 망했을 때 제게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 위장 이혼을 택한 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권면으로 가정의 구원보다 내 이익을 우선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해만 있었더니 시간이 흘러 저는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고 그런 제게 남편은 요즘 당신 얼굴에 도끼가 빠졌어 라고 해요. 전에는 오랜 시집살이와 시어머니 간병, 경제적 어려움으로 온갖 일을 하며 생색이 올라와 얼굴에 도끼가 가득했거든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처럼 저도 이기심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겨 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반역자임을 인정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가 올라올 때 14절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듯이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며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도망할게요. 공동체를 통해 저의 도끼를 빼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남편이 집에서 고장난 부분을 고칠 때 응원하며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판단될 때 저의 더 큰 악을 생각하면서 정죄를 멈추겠습니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벤메르하게 이를 때 그렉과 블렛사람 그리고 가드에서 온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이 600명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떠돌던 시절부터 함께한 이들이에요. 통일왕국이 되며 수많은 인재가 등용됐지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이 환난의 때에 다시 따라 나선 사람은 환난과 원통함을 함께 겪은 이들 뿐입니다. 다수가 얼마나 허수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이 위기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통해 성숙해갑니다. 눈물 흘리며 도망간 다윗이 훗날 별처럼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듯 자녀가 나를 죽이려 쫓아오는 이 고난의 순간도 언젠가 별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내 왕좌에서 내려와 사랑하기에 도망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상처 때문에 아버지를 반역하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은 압살롬의 모습이

0: 고처이의 모습임을 봅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왕좌에 오르니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합니다. 급박한 순간에도 구원을 위해 분별하여 사랑으로 도망한 다윗처럼 기득권을 포기하고 도망하길 원합니다. 이기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져주고 급할 때 말씀이 생각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안을 허락해 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마다 저의 더 큰 악을 보며 기도의 자리로 도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함께 행진하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배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목요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사역의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광교회에서 제20회 은광아기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아이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 양육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돕는 주중 유아놀이 학교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6월 25일까지 10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며 매주 신청받고 있습니다.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은광교회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27국에 9001번, 지역번호 052-227-9001번 은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 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이 재판장이 살고 있는 도시에 억울한 한을 품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과부였습니다. 그가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였지만 재판장은 한동안 들어주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고 전혀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이 재판장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가 자꾸 나를 찾아와서 내가 내 명대로 살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사람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도 귀찮게 하는 그 여인의 한을 들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의 윤리성이나 사회 부조리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인간 말종 재판관의 불신앙과 부도덕한 인간성을 저주하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원수에 대한 한 맺힌 소원을 안고 살고 있는 과부에게 자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해 주어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딱 한 가지, 끈질긴 기도, 쉼 없는 기도, 중단 없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 기도하는. 성경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이 비유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예수님의 핵심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어떤 기도인가? 쉬지 않는 기도, 계속되는 기도, 응답될 때까지 하는 기도, 어떤 상황,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끝까지 하라는 메시지를 이곳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야 특별히 17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렇습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힘이 있는 동안에, 재력이 있는 동안에, 건강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구제할 능력이 있는 동안에 구제합니다.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부족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 내가 힘과 능력이 된 동안에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생명이 떠나는 순간까지 오직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구제하다가 구제할 것이 떨어지면 구제는 못합니다. 그런데 구제하던 것을 중단했다고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기술을 전수하다가 더 이상 전수하지 못할 형편이 되어 기술을 전수하지 않는 것, 그거 죄에 될 거 아닙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하다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안 되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그게 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선지자 3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치 아니할 것이라. 여기 잘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요. 기도는 딱 쉴 수 있는 때가 한 번 있어요. 죽으면 안 해도 돼요. 죽기 전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제를 하다가 쉰다고 죄가 아니에요. 원조하다가 중단했다고 죄가 아니에요. 기술을 전수하다가 그거 중단한다고 죄가 아니에요. 육체적인 도움을 주다가 더 이상 힘이 없어 도움 못 준다,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셨습니까? 다시 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그게 곧 이미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인하는 건 죄라고 생각합니다. 도둑질하는 거 죄라고, 가늠하는 거 죄라고, 거짓 증거하는 거 죄라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고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쉼 없이 기도해요. 영혼의 호흡인.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기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왜 쉬는가? 첫 번째,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기도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를.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나?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냐?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뭐라고요? 죄를 짓는. 두 번째, 지나친 역경과 환난, 시험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릴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인생의 역경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도 기도는 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뭐라고요? 죄라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그런 생각 들면 기도 안 하는데 그때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기 절대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체입니다. 기도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매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해야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도를 쉬는 순간에 이미 죄가 그렇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없어도, 기도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이것을 갖다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요새 기도 안 해도 별 탈이 없어. 기도를 하지 않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뭐를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주기도송,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기도문하고 약간 차이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기도문을 그대로 씁니다.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나라와 거저와, 이건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그 구절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등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간청함, 간절히.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 빗대어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달라고 달라고 떡 따달라고 떡 세 덩이만 달라 떡 세 덩이만 달라 우리 집은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 세 덩이 떡을 달라고

떡 줄 때까지 떡 달라고 하는 간청, 그 간청을 못 이겨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거. 문을 두라 그러면 내게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you will open.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 속에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와서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건가? 마태복음 6장 5절로부터 계속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같이 외식하는 자들같이는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6절 너는 기도할 때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의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봉헌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요사의 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제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 백성, 내 백성이 너희가 이곳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주로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어디에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잠자리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일터에서도 괜찮습니다. 내 직장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어디에서나 기도하되 성경은 특별히 몇몇 곳 지적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에서 내게 부르짖으면 아브라함이 섰던 곳에 이르러 지정된 장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 거기서 기도하니 산에가 감람산에서 거기서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서 기도하니 지정된 장소가 특별히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기도해도 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큰 거리 여기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일컫는 그 기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법, 기도의 순서, 기도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은 그곳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원어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런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기도를 해야 할 곳을 기도해야 할 장소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주님께 책망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배교하고 미혹하는 영들에게 이단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 위기의 때가 찾아올 때 너희는 그런 일들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위기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 짧은 시간에 다 나열해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이 누가복음 18장에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옵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원한을 안고 있는 과부의 이야기. 쉼 없는 끊임없는 기도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 잠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맨 마지막 35절로 43절까지 보면 여리고의 길목에 앉아있던 맹인이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했더니 그 맹인이 외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그 부르짖어 외치는 그 맹인의 기도를 듣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세 가지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외치는 기도 이게 세 번째 기도입니다. 쉬지 않는 기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기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경 속에 나오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파루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고 바리새인들의 최초는 지금부터 22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약 200년 이전 BC 2세기 3세기 때부터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의 뜻은 뭔가 하면 분리주의자,

Separatists, 영어로 말하면 Separatist, 분리주의자 그런 뜻입니다. 그때는 기원전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델피에 가면 지금도 있는 것처럼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배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때 유독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 지키는 일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따로 떼어져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처음 출발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우리는 세속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겠다며 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의 그 뿌리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당대 유대 사회에서 민중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그러면 존경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특징은 율법을 가장 잘 준수하고 율법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흐르고 있는 전통적인 좋은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규칙도 잘 지켰습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십일조를 잘하는 규정, 정결한 예법, 어느 때 손을 씻고 어느 때 몸을 정결하며 어떤 예법을 갖추고 살아가는가 하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입장은 제사장 계급을 따로 분리하는 그런 계급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함에 거룩함에 온전한 순진함에 그들의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었고 육체의 부활을 믿고 천사와 영의 존재 전통적인 아주 성경적인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전 중심의 사두개인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세속에 가서도 일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고 구별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회당 중심으로 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에 그들의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좀 부패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경건한 생활을 우월의식을 갖고 남들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너네하고는 달라 이런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생겨난 지 약 200년은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 사람들 앞에는 잘하면서 너희들끼리 있을 때는 엉터리로 사는구나 잘못됐다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본질보다 형식을 앞세우는 곳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선과 교만으로 꽉 찼습니다.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면 금식했다는 거 티를 내려고 일부러 몸을 좀 깨져나게 세수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세수도 안 하고 이렇게는 안 돼 있는데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새로운 가르침에 많은 민중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자기네들을 향하여 올리던 칭송이 다른 데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바리새인의 성전 기도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 다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세리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당대에 가장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몸을 파는 창녀를 말합니다.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되던 사람, 그들이 세리였습니다. 민족의 배신자. 당시에 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조세 도급제라고 해서 세금이 얼마 수입이 되면 얼마를 세금 낸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조세를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신청을 해서 로마 정부에 뽑혀지면

그의 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자, 이 비유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기도의 비유는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하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그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 그 다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나는 너네들하고 함께 섞여서 그렇게 기도하네. 나는 따로 구별되게 그렇게 기도한 특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리의 기도 가운데 보면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반대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는 불이 토색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기도해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감사요. 좋아요, 나빠요.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도 정확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에게 가서 세상의 피조물에게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챙겼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감사 기도인데 이 기도 오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죠?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이거 언젠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하는 제 눈을 잘 보세요. 하나님 제 지금 눈병이 나 있지만 제 눈을 좀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저는 저쪽에 집사님 같지 않고 이쪽에 장로님 같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두는데 눈빛은 어디 둬요? 옆에 두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하나님 김 집사 같지 않고요. 나는 이 집사 같지 않고 나는 고 목사 같지 않고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상대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받은 것에 대한 내 구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한다고. 여러분 율법에는 금식을 몇 번 하죠? 1년에 한 번 해요. 7월 10일 유대의 원력으로 대속죄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일주일에 두 번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진정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랑하기 위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뭐 당연히 드리는 건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 나의 율법 준수를 주님 앞에 가서 알리는 겁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선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멀리 서서 요사의 말로 말하면 감히 보편적인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자리에 함께 못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곳 함께 멀리 따로 요사로 말하면 저 뒤편에 아니면 바깥편에 뭐 이런 그런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보편적인 기도의 자세도 취하지 못합니다. 오직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고개를 쳐박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칩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하늘을 봅니다. 그런데 눈빛은 딴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쪽에 저 사람 저렇게 불의를 하는 사람 저렇게 남의 것 막 후려서 빼앗는 토색하는 사람 저렇게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 저렇게 죄짓는 사람하고는 저는 다르죠. 저는 깨끗하죠. 저는 거룩하죠. 저는 구별됐죠. 저는 괜찮죠.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이 세리 기도 그는 하늘을 우러

0: 눈을 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의 시선은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봅니다. 그의 시선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 한량없이 작은 내 모습, 한량없이 추한 내 모습, 그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구별되고 온전히 성별하신 그 하나님에 비하여 나를 보니까 나는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어떤 의도,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마치 더러운 옷처럼 여길 터인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세리가 기도하는 이 모습 정말 진솔하게 배워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리새인 가운데 굉장히 좋은 분이 있어요. 누구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 당돌이 빌라도 앞에 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역적으로 처형받은 예수의 시신을 갖다가 자신의 무덤에 갖다가 안장하겠다고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최대의 복음 전도자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인 것 아십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죄인 취급받고 창녀와 함께 동급 취급받고 매국노로 취급받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람들 가운데도 주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무소장 삭개오, 세무소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셔서 레위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시면 문제는 우리의 주님의 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지는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파에 있는 사람이라도 세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우리 주님 눈에 합한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서 배워야 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갔지만 사람에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율법 준수를 내세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가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나 이거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갖지 못했다고 멀리 따로 서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본성 속에는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교의 본능이 있죠. 비교를 해야죠. 누구랑 비교하면 되는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얼마만큼 더 성장해가고 있는가? 더 성숙해가고 있는가? 또 비교한다면 누구랑? 주님과. 이 바리새인의 비교는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옆 사람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근데 세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한 그래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세상에 그 어떤 의로운 사람도 그 어떤 경건한 사람도 주님의 가장 존엄하신 그 어미 앞에 주님의 존귀하심 앞에 주님의 그 근음 앞에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주님의 거룩함 앞에 나타나면 주님 나는 죄인이라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 성경 속에 주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2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사람 사이의 사귐과 비슷하대요. 사람도 친해질 때 그냥 친해질 수가 없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대신 그 사람과 경험을 공유할 때 정말 친해집니다. 훈련소 동기, 신입 동기, 네. 뭔가 그 경험을 공유할 때 그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경험을 함께 공유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도 주님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경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시선이란 찬양의 가사인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순종했을 때 거대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 주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이 아침 거대한 업적이 아닌 대신 작은 순종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은 못할 순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저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혹시 순종하게 좀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순종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마다의 그것이 있겠죠. 우리가 순종하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혼자 위험에 처하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시죠? 자, 복된 한 주간 일상의 시작, 월요일 아침 우리 힘있게 찬송하면서 세상에선 이 성경의 순종의 원리와 점점 멀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일상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순종, 우리 힘있게 순종해 보시죠.

뭔가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있는 이 아침 우리의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무릎을 꿇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 아침 극동방송과 함께한다. 이 작은 발걸음 속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계산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참 이 순종의 하루, 이 순종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눈앞에 당장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여러분의 이 아침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그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길을 잃은 듯한 순간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거예요. 제 손도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작은 순종의 자리,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지 모르겠습니다. 다 각자만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주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중단할 수 있을까? 많이 있겠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하나만이라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믿음의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보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하루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163님 그리고 6089-8482-4835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좋은 아침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뭉클한 시간 이 아침에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요. 우리 여수에는 비가 내린대요. 반가운 담비입니다. 할렐루야. 2061님 이번 한 주 은혜의 담비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우리 찬송 연주로 같이 할까요?

아멘. 기현수 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은혜로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이거야말로 참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으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꼭 원합니다. 우리 8277님 처음으로 오프닝 이렇게 마음 주셨는데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288님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러니까 은혜로운 찬송 함께 했었고요. 그리고 7571님 오프닝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처음으로 또 문자 주셨고요.

0: 복된 월요일 아침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2994. 우리 교회에서도 7월 말까지 교육부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잘 준비하고 또그 자리에 잘 참여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5703님, 이렇게 아침에 문자 보낼 수 있는 자체가 은혜인데요? 라고 하시면서 오프닝 말씀하셨고요. 잘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 찬송가 데이, 은혜로운 찬송가 많이 듣는데요. 아침에 쉼표, 우리 황미경 사모님과 만나봅니다. 오늘 아침 여수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비와 관련된 칼럼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황미경 사모님 만나보시죠.
1: 몇 해 전 어느 초여름,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공기는 눅눅하게 무거웠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섰지만 바지 밑단은 금세 젖고 신발 속으론 차가운 물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몸이 젖으면 마음도 함께 젖는 것일까요? 지친 어깨와 축 처진 마음이 빗줄기와 나란히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늘 그런 묘한 고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발걸음을 재촉하고 말수는 줄어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저마다의 생각들이 고이지요. 저도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친 뒤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때운 후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는 길, 그리 넓지 않은 골목 어귀에서 한 아주머니가 작은 무언가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비닐로 살짝 덮은 상자 안에는 빵과 컵 라면, 비닐 우산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 앞에는 손글씨로 쓴 작은 종이 한 장,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눠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 고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마음 한가운데에서 아주 조심스레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늘을 가까스로 견디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당신도 사랑받고 있어요 하며 다정하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꼭 크고 놀라운 기적의 모습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낯선 골목에서 만난 작은 친절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때로 비닐 우산 하나, 작은 빵 한 조각, 말없는 작은 배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질문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냐고요. 무슨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믿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번쩍이는 빛처럼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어쩌면 그것은 비 오는 날 고요한 골목에서 마주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상자처럼 조용히 우리 삶에 스며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다시 우산을 쓴 채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우산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한결 가볍게 걸었습니다. 이 비는 젖는 비가 아니라 적시는 은혜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돌이켜보니 그날의 비는 더 이상 축축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그 작은 상자는 제게 그렇게 사랑을 다시 가르쳐준, 그리고 내 말은 우리 마음을 적시는 하나님의 선물

황미경 사모님과 함께한 아침의 쉼표. 와, 오늘 그 비 오는 날에 한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던 것이었죠.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참 자유롭게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참 나눠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없는 그 고요한 풍경 속에 이상하게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 다정함이 느껴지는 하루를 이 월요일 아침에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다정함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그 다정함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셔요. 어떻게 보여주실 겁니까? 네. 혹시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라고 하시면서 이런 것도 좋고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다정함을 표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 다정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정함 이상의 큰 여러분의 순종과 헌신을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아침의 쉼표 영상 여러분 꼭 공유하시면 좋겠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보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9507님, 피디님, 요즘 제가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알려주시네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방해와 유혹이 밀려오는데 한 이틀 동안 우리 9507님 믿음이 식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으셨대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메마른 내 모습이었지만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원상 회복되어서 기쁨으로 이 아침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요. 우리 9507님께서 얻으셨던 그 감동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싶어요. 맞죠? 우리 9210님도 쉼표, 또 6979님 오프닝이라고 하시면서 오프닝 말씀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아침에 쉼표 영상은 쉼표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 너무나 좋았는데요. 혹시나 못 보셨으면 꼭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어떤 귀한 지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 분주한 아침이시죠? 6810님 그래도 다정한 오늘로 잘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잘 다녀오셔요. 오늘 아침에도 눈물이 나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힘내시길 바라고, 우리 9055님 기도 제목이 있으시대요. 목요일부터 교회 수련회인데 지금 병원이시래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그 귀한 마음 가운데 힘을 주셔서 특별히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1169님도 응원합니다. 우리 새싹들이 있어요. 8277님, 6999님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각 7시 45분인데요 선물 소개 함께 하시죠.
1: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보

0: 판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시는 유일한 통로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오직 믿음이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대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대요. 오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저는 정말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함께하면서 이 시간 인사할게요. 오늘도 들려오는 세밀한 성령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를 기대합니다. 묵묵히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는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일본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적과만 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군끼리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주적이요 공적인 마귀와만 싸워야 합니다. 절대 우리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갈등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동기와 목적이 좋고 그 명분도 옳아야 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파괴적인 방향이 아닌 건설적인 방향으로 갈등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건설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본문 말씀은 성경적인 갈등 해결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갈등의 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누구나 부부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감정대로 확 풀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남편 욕을 하고, 직장에 가서 아내를 저주하고, 집에서 만나면 삿대질하고 싸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 갈등의 문제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갈등을 지혜롭게 풀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통렬히 반성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방법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러나 갈등이 생기면 그 기도는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영광이 되지 않는지 생각지도 않고 자기 기분, 감정, 혈기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어찌 내 자존심 하나를 세워보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할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신앙에 유익한 방법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은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바울은 갈등이 생길 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 사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누구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실족시켜도 안 되겠고, 이 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게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얼마나 두렵냐고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길

때그 갈등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지 못하고 서로 그치는 자가 되어서 교인은 목회자를 실족시킵니다. 교인끼리, 가족들끼리, 동료들끼리 서로 실족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결국 마귀만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위에 아주 팽배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슨 갈등이 생기면 모든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바울은 덕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고 합니다.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유익한 것을 따라 행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만일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다면 차라리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이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게 될때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이것을 통해서 남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남을 넘어지지 않게 세우고 섬길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는 없습니다.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면 어찌 얄팍한 명분 하나 세워보겠다고 교회를 다 뒤집어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세 번째 성경적 원리는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갈등들에 대한 해소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본받으라는 말일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은 자기를 버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만물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화평의 사역은 희생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닮게 됩니다. 갈등에서 도망가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를 쳐서 쫓아내면 주님을 닮지 못합니다. 갈등을 씨름하고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데서 내 자신이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갈등 속에서 많이 연단되고 자라납니다. 갈등이 없으면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고 애쓸 일도 많지 않겠지요. 문제가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은사 사용의 해결 방법도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갈등을 우리들의 인격 성숙의 기회로 삼읍시다. 갈등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갈등 해결 방법 세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구원과 신앙에 유익한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갈등을 자기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떤 갈등 상황을 만나더라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갈등을 지혜롭게 창조적으로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수암로에 위치한 남산교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4-8887번 남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청년국 주최로 청년과 청년 사역자를 세우는 더플로우 캠프가 열립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9일 수요일까지 부산 수영로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페이지처치 신재웅 목사, 나눔교회 조영민 목사, 시관교회 이정규 목사, 수영로교회 김대광 목사,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가 나섭니다. 한국교회를 섬기는 청년과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더플로우 캠프의 등록 및 자세한 사항은 부산 수영로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울산지역협력교회 연합회 주최로 울산지역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6월 2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북구 당수골에 위치한 울산 주성교회에서 열리며 강사로 오륜교회 김은호 원로 목사가 나섭니다. 주성교회 어라이즈 샤인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의 자리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154-0091번 010-4154-00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합 울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주최로 찬양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대흥교회에서 열리는 페스티벌에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생 찬양팀 울산 어라이즈 워십에서 모교 집회에 함께하실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도자, 싱어, 베이스 기타이며 건전한 교회를 섬기시는 세례교인이자 찬양 사역에 비전과 소망이 있으신 20대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159-4997번 010-7159-499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가스펠하우스에서 6월 특별 집회를 엽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30일 화요일과 31일 수요일은 오전 10시 30분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며 축복교회 심은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5국에 1244번, 지역번호 052-285-1244번 울산 가스펠하우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길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 FEBC 게시판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공원 화단 앞에는 이런 팻말이 세워져 있죠. 화단에 들어가지 마시오. 언뜻 보면 자유를 제한하는 문구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금지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밭을 누리게 되죠. 금지의 제한이 아니라 금지의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라고 금지하셨죠. 이 금지의 명령은 사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확실한 규칙을 세우고 그 안에 머물며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사랑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금지를 속박으로 여겼고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들어가지 마시오의 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 혹은 멀리하라고 하시는 그런 유혹들, 멈추라고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시선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금지하시고 속박하게 하심이 위함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금지 속에 담긴 그 사랑, 그 사랑을 신뢰하며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지의 제한이 아니라 금지의 자유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 괜찮은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면 선물이 쏟아진다. 괜찮은 아침, 괜찮은 미션. 자,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미션 시간입니다. 미션 출석 체크. 네, 여러분 사진이나 혹은 문자를 통해서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시고 출석 도장도 꽝 받아가시고 그리고 선물도 풍성하게 드리는 그런 시간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아마 괜찮은 아침에서 처음으로 좀 시도를 하는 그런 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 시간 인증 미션을 여러분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인증 미션이 뭐냐면요. 제가 특정한 시간을 말씀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찍어서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찬양이 한 곡 흘러갈 거고 여러분들이 인증하셔야 하는 시간은요. 8시 30분 정각입니다. 네, 8시 32분 안 돼요. 8시 31분 안 됩니다. 8시 30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사진 보내실 곳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이고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극동방송 어플은 사진 보내기 기능이 안 되실 거예요. 문자로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선착순으로 일찍 보내주시는 분들께, 두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려요. 벌써 29분을 향해서 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8시 30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두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찬양 흘러갑니다. 그동안 여러분 8시 30분을 인증해서 사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이고요. 저는 찬양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두 분께 선물 드리니까요. 8시 30분 인증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함께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미션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분께 8시 30분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셔서 인증을 해 주셔라. 이 선착순으로 두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두 분이, 네, 가장 먼저 보내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내주신 분은 4165번님이시고요. 우리 3402번님께서 두 번째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잠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0: 할렐루야.
1: 네,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감사드려요.
0: 아유, 아닙니다.

0: 우선은 네
1: 이제
0: 우선은
1: 출근길에
0: 예.
1: 이제 주차를 하고
0: 네.
1: 내려가려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0: 아, 그래요?
1: 네, 너무
0: 아유,
1: 감사드립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1: 항상 너무 감사하고 좋은 목소리 너무
0: 아,
1: 감사드려요.
0: 저 지금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감사 인사가 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그러면 출근 직전이신 거예요?
1: 네.

0: 네.
1: 예, 오, 되게 빨리 오셨네요?
0: 아, 네네네네.
1: 오,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시군요.
0: 네.
1: 우리
0: 아니에요.
1: 3402번님, 제가 이러고 보니까 참 자기소개도 못 여쭤봤어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잠깐 여쭤봐도
0: 아,
1: 괜찮을까요?
0: 네, 저는 남구에
1: 네.
0: 하모동에 사는 김미희라고 합니다.
1: 김미희 성도님.
0: 네네네네.
1: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를 좀 섬기고 계십니까?
0: 저는 드리버 처치에 권사로 있습니다.
1: 어디요?
0: 무거동에
1: 무거동에
0: 드리버 처치,
1: 드리버시티?
0: 신부 로타리에 드리버
1: 네.
0: 처치라고 있습니다. 회관.
1: 그렇군요.
0: 네네네,
1: 그렇군요.
0: 회관사.
1: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0: 네.
1: 극동방송을 좀 틀어두고 다니세요?
0: 네네, 출근할 때 하고, 퇴근할 때 하고, 틀고 다닙니다.
1: 아, 퇴근은
0: 항상
1: 보통 몇
0: 그거.
1: 시에 하세요?
0: 퇴근은 6시에.
1: 6시에.
0: 네네네네.
1: 늦게 하신다, 그죠?
0: 네.
1: 아이고. 그럼 6시에 보통 퇴근하면서도 극동방송 들으실 텐데,
0: 네네네.
1: 네, 좀 어떤 프로그램을 또 들으시나요?
0: 6시는 찬양하는 거 곡인 거야. 그분 누구더라? 아,
1: 찬양 프로그램.
0: 네네네, 찬양 프로그램이요.
1: 찬양 프로그램을 들으시는군요. 아니, 프로그램 이름은
0: 네네네.
1: 지금 생각이 잘안 나시고.
0: 네네, 지금 생각이 잘안 나네.
1: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음악이 꼽히는
0: 사랑입니다.
1: 시간. 아유,
0: 네네네네네.
1: 우리 강세영 PD님 또 프로그램 들으시는구나.
0: 네네네네.
1: 그러시군요. 아유,
0: 갑자기
1: 반갑습니다.
0: 부르니까 제가
1: 아, 그러실 수 있어요.
0: 감사합니다.
1: 아유,
0: 죄송하지만.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네네.
1: 그러면 혹시 그 집사님이세요?
0: 감사합니다.
1: 권사님. 아, 맞다. 아까
0: 네네네.
1: 권사님이라고 하셨죠?
0: 아, 네.
1: 그러면 권사님, 우리 이제
0: 네.
1: 그 출근을 또 이제 9시에 하셔야 되는데, 잠깐 조금 시간이 괜찮으시면,
0: 네.
1: 제가 원래 월요일에 하는 코너가 있어요.
0: 네네네.
1: 알고 계세요? 긴급전화
0: 하나만 한번.
1: 공호이라고?
0: 네네.
1: 네.
0: 잘 한번 들었기는 들은 것 같은데.
1: 그래요. 이제
0: 네.
1: 뭐 퀴즈를 풀면 저희가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품을 드리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하고 있는데,
0: 네네네. 네.
1: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0: 지금 교대 시간이라서.
1: 아, 그래요. 가셔야
0: 네,
1: 되는구나.
0: 너무 죄송합니다.
1: 아유, 죄송하긴요. 아닙니다.
0: 9시까지인데도
1: 네.
0: 야근하고 나오시는 분이 조금 피곤하실 것 같아서 일찍 좀 교대를 해드려야 돼서.
1: 아유, 세상에. 그러면 우리 권사님께서는 출근 시간이 원래 9시신데, 교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원래 이렇게 일찍 오시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너무 멋지십니다. 본받겠습니다, 권사님.
0: 네, 아니, 다음 분, 다른 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받은
1: 알겠습니다.
0: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1: 아유,
0: 감사드려요.
1: 아니요. 그래도 커피 쿠폰은 우리 두 번째로 또 보내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챙겨서
0: 네.
1: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0: 아우, 너무 감사드려요.
1: 아유, 아닙니다. 권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0: 네, 주님
1: 교대
0: 너무 좋은
1: 잘하시고.
0: 하루 되시고, 기쁨이 넘친 하루 되세요.
1: 아멘. 그렇게
0: 감사드려요.
1: 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수고하세요.
1: 예. 자, 오늘, 네, 첫 번째로 이제 보내주신 우리 4165번님께는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서 제가 두 번째 이제 보내주신 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받아주셨어요. 우리 권사님, 좀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아마 출근 시간이시죠? 네, 출근 시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커피 쿠폰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찬양한 곡 함께 듣고, 이어서 코너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찬양은 제이어스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함께 듣고, 긴급전화 052,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당신의 하루를 구하는 한 통의 전화 긴급전화 052 자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긴급전화 052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랜덤으로 저희 청취자분들 혹은 전파 선교사분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그냥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전화 연결된 분과 함께 퀴즈를 풀기도 하고요. 또 맞히시는 분께는 푸짐한 상품까지 보내드리는 시간이죠. 퀴즈가 어렵지가 않아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냥 전화 걸면 무조건 상품을 받아가시는 그런 코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테인리스 반찬통을 몇 분께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후기가 좋았어요. 이거 굉장히 쓸만하다. 공짜로 받는 거라 기대 안 했는데 되게 괜찮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상품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자, 스테인리스 반찬통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전화 걸면 무조건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만큼 아주 손쉬운 그런 퀴즈들로 구성을 했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일단 도전을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랜덤으로 전화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도전자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그냥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콜! 콜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콜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052, 뭐 256국에 블라블라 하는 번호로 전화를 드릴 거고요. 그 전화를 받아주시고 네 도전

외치신 후에 퀴즈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샵 3927번으로 지금 콜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콜 혹은 저도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라고 손 드시는 분들께 제가 전화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27번으로 한 글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콜이라고 지금 보내주세요. 저는 첫 번째 전화 연결자분 모시고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아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빛의 사자들이요.

0: 아멘. 피아워십의 힘찬 찬양,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긴급전화 공호의 첫 번째 도전자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자,

0: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네, 만약에 성함을 밝히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뭐,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1: 저는 경주에 살고 있는 문신혜 권사입니다.
0: 경주에 살고 계시는 문권사님.
1: 네.
0: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다가 전화 연결이 되셨어요?
1: 출근길이에요.
0: 아, 그럼 지금 운전 중이시겠네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정차는 좀 어려우신 상황이시죠?
1: 네.
0: 아,
1: 열심히 가고
0: 알겠습니다.
1: 있습니다.
0: 그러면, 네, 안전이 좀 최우선이니까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하고 좀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권사님.
1: 네.
0: 예. 자, 오늘 제가 이세 가지의 문제를 드릴 예정인데, 자, 좀 어떻게
1: 네.
0: 자신 있으신가요?
1: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0: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해서 50년 됐습니다.
0: 오, 그렇다면 약간 이제 좀 쉬운 문제들은 약간 좀 쉽게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1: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꼭 맞히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상품 뭔지 들으셨어요, 권사님?
1: 못 들었어요.
0: 못 들으셨어요? 그냥 문자
1: 네.
0: 보내신 거예요?
1: 예, 듣다마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
0: 아,
1: 운전 중이어서.
0: 예, 그러시군요. 자, 오늘 스테인리스 반찬 통 드립니다.
1: 아, 네,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문제 다 맞추시고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세 가지의 문제를 드릴 텐데, 첫 번째 문제는 권사님 그 찬양 문제예요. 제가
1: 네.
0: 부르다가 중간에 뚝 끊을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뒤부터 우리 권사님께서 이어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1: 네.
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찬양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1: 주님의 세대는
0: 정답!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는 성경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라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극동방송은 이것만을 전하는 방송사다라고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삼고 있기도 한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볶음.
0: 정답! 오! 두 번째 문제까지 아주 손쉽게 맞춰주셨어요. 마지막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도 제가 설명을 할 거고, 이 단어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합니다. 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0: 정답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 세 문제 다 맞춰주셨어요. 너무
1: 네,
0: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호호! 자, 우리 권사님 스테인리스 반찬통 획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유, 권사님, 바쁘신데도 너무 감사해요. 아니, 늘 극동방송을 좀 틀어두고 다니세요?
1: 출퇴근 길에는 네, 틀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좀 오랫동안 들어오셨어요?
1: 네, 오래됐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혹시 극동방송 들으면서 이렇게 전화 연결된 적도 있으신가요?
1: 한 수년 전에 한번된것 같아요.
0: 수년 전에 한번
1: 네.
0: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셨는데, 권사님 저희 극동방송 향해서 힘내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 번만 전해주시고 전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중이시니까.
1: 네. 극동방송이 있어서 하루를 행복하게 은혜롭게 시작돼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복음 전하는 극동방송 파이팅입니다.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사실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 운전 중이시니까 안전을 위해서 오늘 전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0: 선물 잘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네, 할렐루야.
0: 할렐루야. 자, 오늘 긴급전화 052, 오늘 이렇게 남울산 교회를 섬기시는 문권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경주에서 사시면서 울산에 이렇게 일을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중간중간에 보면 좀 덜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거리 운전하시는, 출퇴근하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들 가는 길에 우리 극동방송이 또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긴급전화 052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도 이 성...

생명 퀴즈 그 정도 난이도면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나도 풀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좀 즐겁게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들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콜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좀 그런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자를 모셔보기에 앞서서 찬양한 곡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강찬의 찬양, 걷는 길마다 복되도다.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가겠습니다.

0: 아멘. 이 찬양의 이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긴급전화 052두 번째 도전자가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와, 우리 멋진 음성의 남성분이 지금 연결이 되셨어요. 우선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사시는